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啊啊！

A lot of different roles. 어쩔 수 없죠. 사업체가 크지 않다 보면은 주인이, 대표가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하게 되죠. So, running a small business means wearing many hats. 뭐, 심플하게, she wears many hats, our guest, 조동희, wears many hats, a musician, producer, writer, and teacher. 그죠? 그는 음악가, 프로듀서, 작가, 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etty simple, right? So, I'm not sure if you could send us homework wearing, I mean, using this expression, wearing hats, right? 하지만 오늘 질문을, 이 표현이 포함된 질문으로 드릴까 합니다.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How many hats do you wear every day? 매일매일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뭐 답변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I wear hats as somebody. I wear hats as a mother, as a father, as an employee of a church, employee of a workplace, and a band leader at church, right? And also representative of my alumni, 뭐 이제 동창회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렇게 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again, how many hats?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매일 어떤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는 문자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Melanie C입니다. On the horizon.

That was Melanie C on the horizon 였습니다. So let's get to some more studying the expression of the day, wearing many hats.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인데 put on a hat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Interesting expression when you say put on certain hats. 예를 들어서 let me put on my producer hat for a moment. 내가 여러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Let me put on my producer hat for a moment. Let me put on my teacher's hat for a moment. 내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런. Or I need to put on my parent's hat here. 아,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여기서는. 반대로 let me take off my work hat for a while. 잠시 일 생각은 내려놓을게요. Let me take off my DJ hat for a while. 진행자의 일은 잠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로 put on a certain hat or take off a certain hat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So question that I raised for our cutie-nims are,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어떤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좀 모호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죠. 그래서 몇개좀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몇개 모자랄 수, 이건 even more difficult. 그렇죠? How about this?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So among many hats that you're wearing, which one feels like the most like yourself.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역할이 가장 나다운 나라고 생각하는지.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real EQ. Real EQ는 어떤 역할의 EQ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That kind of, I get to have to kind of think about that for a while because I think I may probably have a couple. 나다운 나는 한몇 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o, again,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또 이런 질문도 있고요.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이런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에 또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까요? This is Sultan of the Disco, 사라지는 꿈.

That was a flower, endless였습니다. Benny Nim's request. Benny, who want to take on the role as 작가님. That would be nice to have a support like Benny's. 우주정님께서는 곡 나가는 동안에 어릴 때는 발라드 듣지 않았는데 나이 먹어가니 달달하고 애절한 게 좋네요. 죽는 날까지 기다린다니 점점점 이렇게. Yes, I never used to listen to ballads when I was younger,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appreciate their sweet and sort of a bittersweet charm. Waiting until the day you die. Now that's a true devotion, I guess, right? 맞아요. 그냥 발라드는 항상 옆에 머물러야 되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That's why they are considered steady sellers. 제니님께서도 오늘 expression 사용해서 주셨는데요. 한 번씩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지만 while my main role is being a mom, hobbies like flower arranging, cycling, and playing a guitar are the hats that I wear that bring me true happiness. 엄마로서의 역할이 이제 메인이지만 하지만 이 꽃꽂이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기타 치기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so being a putting on a cyclist hat or a hobby guitarist hat or just a flower arranger's hat are the hats that I wear that you know I when I feel truly happy, I guess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신청곡은 여름에 꽃꽂이 하면 들으면 딱이라는 그런 곡이라고 for request a song she requested a song that's perfect for listening to perfect song to listen to while

outdoing a flower arrangement on a summer day. 그렇죠. 오늘 같은 날 하시면 딱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인데요. 비치보이스의 곡이죠. 코코모.

Beach Boys, Kokomo였습니다. 제니님, it's a recommendation song, ideal song to listen to while doing a flower arrangement.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 flower shop에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소개하신 청취자분이 계셨습니다. There was a listener long time ago, I believe, right? And she would send in messages regularly. 근데 꽃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항상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자주 보내주시고 또 신청곡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청취자님께서 If you are listening, let us know if you're still listening. 아직 듣고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Let's get to a song. 이 발라드에 대한 그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아스피림님께서도 I think regarding the endless song by Flower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절절하니 감성이 채워집니다. 감성이 fills up my emotional need. I haven't listened to it for a while. 맞아요. 발라드가 뭔가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합니다. I mean, we don't listen to it every day, right? But just there are some days, us Koreans, we need a daily dose of, some dose of ballad on some days. 발라드가 꼭 필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소개할 텐데요. This is a fun, Side of the Sun.

0: Many talented musicians wear many hats, singer, songwriter, lyricist, the producer, and so much more. But sometimes what makes a person truly interesting isn't how many hats they wear, it's how they make each one unmistakably their own. Our guest today, Cho Dong-hee, comes from what you might call musical royalty, a family filled with extraordinary talent and an incredible musical legacy. That alone could be a lot to live up to, yet rather than simply standing in the light of that legacy, she has created a light of her own through her voice, her words, and her own unique musical sensibility. Let's meet today's special guest, Cho Dong-hee. Hello,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Wow.
0: It's an honor to invite a musical royalty.
1: Thank you.
0: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고맙습니다. Finally, we have her here. 너무 아침 일찍이 아니시길 바라면서요.
1: 아, 저 일찍 일어납니다.
0: Oh, really? Okay. 네.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7시. 식물 물 줘야 돼가지고요.
0: Right. Which we'll actually get to talk about a little bit later. 아까 잠깐 이제 리허설 해주셨는데, you sound fine. 정말 뭐, 전혀 뭐 방금 일어난 기색이 없으신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looking forward to that live performance. 제가 인트로로 네. 특별히 준비한 음악 혹시.
1: 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네. 새 버전으로 제가 만든 라디오라는.
0: 라디오 80이라는 네. 곡. 제가 굉장히 오래 찾아서 어떤 인트로 곡을 틀어야 될까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굉장히 근데 앞에 라디오 막 찌찍찍 소리 네, 나잖아요. 네, 네. It's perfect for the show.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조동인 씨를 소개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 wearing many hats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는데 딱 그거에 어울리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Lyricist, songwriter, producer, a mother of mother. three children.
1: Yes.
0: Yes. 진짜.
1: Twins.
0: Twins. Yeah. 그러니까 두 명은 아들, 아드님은 yeah. twins and a daughter. Wow, that is quite a handful.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what would be the word to introduce yourself? 어떤 식으로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실까요?
1: 아, 저는 요즘에는 식집사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0: 아, 식집사.
1: 그린 핑거.
0: 아, 그린 핑거. 네.
1: 근데, 식물을 돌보는 거에 제가 요새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식물을 돌보다 보면 글감이 많이 생기고, 아하. 영감을 많이 받고.
0: So, taking care of plants. 영어로.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1: Plant. Plant, planter?

0: 지금도 아, 작사할 때가 제일 설레고 재밌어요. 제 것을 때도 또 남의 작품을 쓸 때도
1: 제가
0: 재밌습니다.
1: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I was just having so much hard time while interviewing, preparing the question. 왜냐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Do you feel like you have done a lot? 본인이 생각해도, 와, 참 나는, 물론 작사가로서 이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계시지만, 와, 나는 참 많은 일을 했다.
0: 네, 많은 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갓생사 살았다고 놀려요.
1: 갓생.
0: 갓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번산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근데 그 열심히 사는 데는 열정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었어야 해서도 있어요. 근데
1: She
0: 그게
1: has,
0: 결국에는 저한테 동력이 됐지만.
1: She had lived her life to the fullest. 그런 표현이 있죠. Living life to the fullest, and she has done that for sure. 하지만 또 아이의 엄마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요즘에는 자녀가 셋이라고 하면은 그냥 That means you're patriot, 이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성인이,
0: 성인 됐어요.
1: 그죠?
0: 대학교 1, 2, 3학년.
1: 와, 1, 2, 3,
0: 막내가
1: 그것도
0: 한번더
1: 연년생인가요?
0: 반수를 해서
1: 아,
0: 쌍둥이지만 1학년,
1: I
0: 형이
1: see.
0: 2학년 이렇게
1: Then,
0: 됐어요.
1: you have nothing else left to do then. 그냥 뭐 이제 알아서 다,
0: 네,
1: 할
0: 맞아요.
1: 그런
0: 이제
1: 나이가
0: 곧 군대
1: 되었네요.
0: 갑니다.
1: 아, 쌍둥이가 같이 군대를 가나요?
0: 아니요, 첫 형이 먼저 가고 이번 달에 동생은 이제 겨울에 간다고 해요. 마음이
1: 그렇군요.
0: 아파요.
1: 아, 모먼트네요. 좋습니다. 작사가로서의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I want to talk about her career as a lyricist because that's how you got started in the music industry. 처음에 이제 작사로 데뷔를 하신 거죠. 그죠?
0: 네, 맞습니다.
1: May I ask what year you made a debut?
0: 실은 그 등록은 95년도에 조규찬 씨 1집으로 등록을 했지만 그 전에 김정민 씨
1: 아,
0: 1집에
1: 슬픈 언약식 김정민 씨요?
0: 이제
1: 이제
0: 그분의
1: 이거죠.
0: 1집에 동네 오빠들의 권유로 심지어 하나음악 저희 가족 권유가 전혀 아니고 동네에서 너잘 쓰는데 이러면서 한번 써볼래 하면서 김정민 1집에 이제 처음으로 박근태 작곡 제 작사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첫 작곡 저도 첫 작사
1: 저 박근태
0: 그렇게
1: is
0: 해서
1: very famous composer.
0: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태랑 저랑 그래서
1: 그러니까 두분다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
0: 첫
1: 그런
0: 곡
1: 단계였던
0: 첫곡첫
1: 거죠.
0: 작사 그래서
1: 와.
0: 친한 친구죠. 지금도 이제 잘 지내는데
1: So 김정민 is that your 동네 오빠? 김정민 씨는 동네 오빠는 아니고 이제
0: 그
1: 그
0: 구.
1: 같은 구
0: 동네 오빠들이
1: same district.
0: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앨범을 낼 것이다 이러면서
1: 아, 그렇군요. 혹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 아니고
0: 아니에요.
1: 아,
0: 그래서
1: 됐어.
0: 썼었고 그 1집에 나레이션 온 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1: 그쵸.
0: 녹음실에 온 김에
1: 그쵸. 온
0: 온 김에
1: 김에 뭐
0: 뭐
1: 이제
0: 해라 기타
1: 코러스
0: 쳐라
1: 하고
0: 온 김에 코러스를 온 김에 나레이션 한번 해라 그래서 김정민 씨 1집에 아주 아주 오글오글한 나레이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접니다.
1: 아, 한번
0: 파묘가
1: 찾아보겠습니다.
0: 돼가지고 최근에
1: 네.
0: 유튜브에 누가
1: 아,
0: 올리셔가지고
1: 파묘라니요? 이 굉장히 좋은 언커버라고 하죠. You made a debut in 1995. 근데 amazing thing is you wrote lyrics to this song in 1997. 근데 97년에 발표하신 게 바로 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인데요. So in 2 years made a huge leap.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불리는 steady seller, maybe an understatement even.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이 처음 태어났는지 굉장히
0: 이
1: 궁금합니다.
0: 곡이 이제 하나음악이 한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막 이런 조금 어려움 속에서 장패순 언니의 5집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박용준 피아니스트랑 항상 작업을 했는데 이 오빠가 이승환 씨 공연으로 미국에 가 있어서 기타 곡을 써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조동익 오빠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랬는데 작사를 필순이 언니가 몇번 썼었나 봐요. 근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다가 저한테 너 이거 한번 써봐 이러고
1: 아, I see.
0: 왔는데 저는 그 곡이 저한테 딱 맞았는지 난 1시간 그한번 했었어요.
1: I guess that's what happens, you know. 뭔가 이렇게 잘될 거면 그냥
0: 네,
1: 쑥
0: 맞아요.
1: 흐르륵 이렇게.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0: 그래서 가지고 녹음실로 갔어요. 녹음실 막 녹음 잡아져 있고 이래서 그랬더니 보더니 하, 뭐 이래서 다시 써.

0: 가서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1: 불사대
0: 바로
1: 장필수
0: 동익이
1: 씨가
0: 오빠가
1: 아 오빠
0: 그래가지고
1: 앞에서
0: 바로 빨리 녹음해. 이래서 바로 녹음을 그때 했어요.
1: 오케이
0: 그날.
1: Imagining Mr. 조동익 said
0: 아, 그랬어요.
1: It's so good, man. 그런
0: 야.
1: 상황이었던 거죠. Some name dropping here. 박용준 씨는 he is the other half member of the classic. 요즘에 이제 김광진 씨와
0: 네,
1: 클래식의
0: 맞아요.
1: 멤버이시고. So it was supposed to be in and the song was supposed to be in the album of 장필순 back then. And you know 조동익 was obviously the brother, older brother of Miss 조 오늘 조동익 씨. 그럼 오빠와의 어떤 이곡
0: 네.
1: 작업이었는데. Is it any different working with your
0: 네.
1: older brother?
0: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딱이 곡을 써봐 해서 준 것이고, 많은 경우 최근에도 같이 작업을 할때 보면 가사를 줘야 곡을 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1: 아하.
0: 그러니까 무슨 곡을 써야 할지 일단은 너의 글을 보고 내가 느낌대로. 근데 이게 맞거든요, 사실.
1: 네.
0: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덩어리 글을 보고 곡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음절을 붙여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이 저한테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 그 내용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I guess sometimes you receive a negative feedback.
0: 오빠가요?
1: 아까는
0: 아,
1: 이러는데 오빠께서
0: 그럼요. 무서워요.
1: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의 예를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제가 이제 처음 작사를 하다가 나는 사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써서 가져와라. 너 그렇게 말로만 하다가, 뭐, 저번에도 한다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와, 아직,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곡을 쓰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좀 아프게 말할 때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1: 굉장히 푸시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0: 네.
1: So
0: 요즘에도
1: he
0: 뭐 그런 게 있죠.
1: gave you some push in terms of, you know, establishing yourself as a singer-songwriter. 이제 작성하다가 이제 언제 너
0: 할 거야.
1: singer-songwriter 될 거야? 이렇게 자극을 하셨군요. 와, what a brother, 진짜.
0: 말은
1: 멋집니다.
0: 브라더.
1: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0: 아,
1: 좋겠는데요.
0: 네.
1: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인데, just letting you know that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so just you know give her some space. 저희 큐티님들도 하나둘씩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상민님께서도 조동희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니님,
0: 반갑습니다.
1: 위즈덤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는데 에이미님도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which was released in 1997, and 조동희 is one of the biggest, I guess, hit as a lyricist, 그죠? 근데 또 작사가께서 부르시는 장필순 씨의 원곡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ake it away.

0: 있습니다. Yeah.
1: 제 리액션 지어도 될까요?
0: 네.
1: 쑥.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님께서는 제목부터 탁월한 명곡,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I guess that just the title says a lot about this song. 그리고 필님께서는 Amazing Sister, 명곡 뒤에는 역시 뛰어난 원작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베스킨님께서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배로 잠깐 왔습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와, 그 엄마 복숭아님께서는 조동희님 얼굴을 처음 보는데 엄청난 미인이시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엄마 복숭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윌스탑님께서도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요. 진짜 멋진 남매들 분들 덕에 제 학창 시절도 아름다웠어요. 라고 이렇게. That says a lot actually about the family. 근데 장필순 씨 원곡 We're so familiar with the original version by 장필순 of course. 근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죠? Do you hear that a lot? Sometimes?
0: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서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준 씨는 제 1집 프로듀서였는데 제가 뭐 약간 옛날 버릇이 나와서 뭐 지르기라도 한다? 뭐 아니면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쓱 와가지고 말하라니까 왜 노래를 해. 그러니까 말하듯이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 말하라는 아니고 좀 더 편하게 감정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1: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근데 필순이 언니 저 펜타포트에서 락커로 변신해서 막

0: 엄청 요새는 샤우팅하고 계십니다.
1: But speaking of a rocker,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네. 건데, you were once a vocalist for a rock band. Actually, we'll get to that just a bit. 근데 작사가들이 본인의 곡들을 이렇게 보통 부르지는 않잖아요. You know, lyricists
0: 네,
1: don't 그렇죠. sing their song,
0: 네,
1: 그죠?
0: 네,
1: 근데 이 곡을 이제 작사가로서 부르실 때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원곡이 있는데
0: 네.
1: 이렇게 작사가로서 부르시는 기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한.
0: 아, 내 자식 보러 한번 간 기분.
1: 아, 네,
0: 근데 어쨌든 자기들만의 사연이 있잖아요. 거의 진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허구를 쓰기도 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도 내 얘기고 내 아이 같은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진짜 이렇게 드러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제가 들었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윤선 네. 님한테 드렸던 어린 물고기도 제가 다시 제 앨범에 실었었어요.
1: 아,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Do you get that a lot? Like when people ask, 이게 true story인지.
0: 네, 맞아요.
1: 그런 질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0: 말하기 싫어요.
1: 아, 그렇죠. 그런 거 왜 물어봐. It's an art form. Just a fun ass. 그냥.
0: 그거 있잖아요. 사랑 노래 부르면 네. 어느 남자니.
1: 그러니까요. 그 백스토리를 네.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네, 그렇죠. 게 참.
0: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안 하는 것이 그 가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너무 강조되면 은 그 가수가 그 가수의 감정으로 부르는데.
1: 네, 그렇죠. 네,
0: 그런 생각이
1: 좀 이 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질문을 드릴 텐데 because you are doing a lot of things you know, in addition to writing lyrics yourself, you're also teaching lyrics 네. To students. 그 얘기 좀 이따 할 네. 얘기인데요. Speaking of being a rock vocal, 제가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이고,
0: 네.
1: It's one of the bands that I really love because 왜냐면 I'm a huge fan of 신윤철 네. guitarist. 네, 신윤철 씨와 같이 이 원더버드의
0: 네.
1: 보컬리스트이셨다는 것을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As I was preparing for the question. 근데 원더버드는 이제 고구마 씨나 또 이제 박현준 씨 이렇게
0: 손경호
1: 네 손경호 드러머. 네,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에 그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아, 맨 처음에 그 가사를 부탁했어요. 원더버드 1집에 고구마 알았어요. 씨가 네. 이제 보컬이었을 때 그래서 가사를 부탁 신유철 씨가 가사를 부탁해서 노래하지 않는 새라는 노래 그 가사를 써서 네네. 드렸고. 그랬을 때 거기 프로듀서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아 동희가 공연할 때 동희가 게스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가지고 노래를 처음으로 원더버드의 게스트로 한번 했었죠.
1: 알지.
0: 그러다가 원더버드가 이제 약간 1집이 이제 멤버들이 이제 다른
1: 네.
0: 앨범을 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원더버드 2 이 집에 보컬로 저는 그때 이제 독집을 내려고 솔로를 내려고 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제 데모를 듣고 원더버드 이 집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1: 아,
0: 예, 같이 하게 됐죠.
1: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게스트로 네. 이제 하셨다가 이제 보컬 메인 보컬이 네. 됐었는데 that's a beautiful story for a lot of people.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인데 이 차가운 달이라는 곡이거든요. It's a wonderful song. 진짜 Cold Moon 이 곡에 이제 작사까지 담당하셨죠. 그렇죠?
0: 이거는 저희가 곡 썼어요.
1: 아 곡을 그러니까 쓰셨.
0: 반을
1: 아,
0: 제 작사 작곡을
1: 아하.
0: 그러니까 제가 거의 어찌 보면은 처음 만든 곡들이죠.
1: 아하.
0: 그 곡들이 네 개
1: 들어있어요.
0: 그래서 이 곡이 제가 쓴 곡인데
1: 아.
0: 이 곡이 타이틀곡이 돼가지고
1: 너무 좋아요.
0: 미안했죠.
1: 이거. It's a fabulous song. 그럼 한번 들어보죠.
0: 네.
1: This is a same 조동희. 오케이. 같은 분이신데 원더버드 시절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달.

0: Welcome back to TBS EFM 112-113. I'm your PD, DJ EQ. Our special interview guest, 조동희 님 is with us today.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에이미 님께서도 저도 일하다가 조동희 님 오셔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노래하실 때 I think you have a voice that really make people concentrate.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1: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0: 뭐라고? 이렇게 볼륨이 작아서. 아, 너무 또 겸손하시고. 제니님께서도 말하듯이 노래하시는 모습도 딸도 숨죽여서 같이 보았네요. 라고 이렇게. 정말 차가운 달 아래 연주하고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와. 위즈덤님께서는 홍콩 배우 같으신이라고 하면서 저희 그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원더버드 시절의 사진. 와, 약간 지금이랑 또 완전 다르죠. 또.
1: 저 때 또 시니컬했어요, 제가.
0: 와, 완전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1: 성격도 좀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있었고.
0: 아, 그러시구나. 네,
1: 좀 많이 변한 거예요.
0: 네, 그러시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한참 20년도 넘었을 때니까요, 지금부터.
1: 그렇죠. 25년도 더 됐을 거예요. 26년 전.
0: 네네. I mentioned that the 본인의 이제 곡만 작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1: 네네.
0: 근데 30년 넘게 작사가로 활동하셨는데 네. Just to name a few, 뭐 The Classic, Shiny On You, 정승환, 잔나비, 최정훈, 이효리, SES, 조규찬 정말 많은 분들의 곡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들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쵸.
0: 가사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What kind of question do you get the most often from your students?
1: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0: That'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어디에서든 받아야지.
0: 와. Even the smallest thing that you see every day. 매일같이 보는 거를 통해서라도
1: 네,
0: 받아야 된다.
1: 네.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무엇을 보든 써. 너 그럼 오늘 이거 보고 써. 이 식물 보고 써봐.
0: 아하.
1: 이 마이크 보고 써봐.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그렇군요.
1: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약간 소규모로 이렇게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 어떤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What are their objective of listening to your class?
1: 다 다른데요. 네. 정말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치유를 소개받았는데 여기가 약간 치유센터 같은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꽤나 많고.
0: 약간 힐링 클래스군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 치유 센터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0: 아, just cures everything.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데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도 스튜던트라고 들으셨어요.
1: 그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0: 아,
1: 이 얘기가 그래서 본부장님이 SNS에 여기 무슨 치유 센터 같은
0: 아하,
1: 그런 곳 같다라고 올렸더니 이제 후배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0: 네. 네. 그럼 저희 본부장님 can you rate his potential as a lyricist? 저희 본부장님의 작사가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1부터 10으로 보신다면 10이 최고고
1: 8,
0: 죄송합니다.
1: 8.
0: 8. 네. 데뷔하셔야겠네요. He's got to make a debut.
1: 화장일까요? 본부장님. 아니, 근데 와. 정말 잘 쓰세요. 그리고 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0: 아,
1: 아직도
0: 그래요?
1: 기억나는 어떤 글들도 있고. 네,
0: 여기
1: 두 번이나.
0: 커리어가 보인다. 아, 그래요.
1: 그 반장님이셨어요.
0: 와우. 이 본부장님 이후에 커리어가 보이는데요.
1: 네, 네.
0: 와우, 됐어. 이따 지금 아까 계셨는데 지금 다시 안 계시는데 I'll tell them about that.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곡들 이제 작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I guess 이제 내가 내 곡을 싱어송라이터로 부르고 싶다라는 as your brother 조동희님 says 언제 할 거냐고
1: and
0: 결국에는 데뷔도 하셨고 and very active, you know, releasing your own song. 본인의 곡들도 많이 하시는데 딱 지금부터 내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야겠다.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희 딸이 유치원을 갔을 때 엄마를 원래 엄마가 이름 먼저 쳐보거든요. 컴퓨터 배울 때. 그때 쳐보더니 집에 와서 엄마 가수였어? 엄마 음악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도 유치원을 다니니까 다시 하세요. 정말 그래서 컨펌을 딸이 권유를 하였어요. 아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찍 준비를 해서 냈죠.
0: To get that kind of support from family members means a lot.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거는 네. 정말 좋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이 꽃차례라는 네. 곡을 준비하셨는데 네. It's a song that we played on this show before.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신곡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곡이어서 아마 들어보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2024년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그 아이들만 크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20살이 될 때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곧 거의 20살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할 때쯤 내 지난 20년을 반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나의 꽃차례, 나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 전쟁터에서 시를 쓴다. 왜냐하면 가수 하림 씨가 라디오에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 누나는 거의 종군 가수네요. 거의 집에서 어떻게 가사를 쓰고 음악을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고. 그렇지.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와중에도 글을 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0: 그런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Raising three kids and still write lyrics. 왜냐하면 그 감성이 맞아요. 그 감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raise하는 감성과 나의 외로움이 그 감성을 오버랩할 수 없잖아요.
1: 애들 자면 이제 그때부터 출근 느낌.
0: And then when as soon as you get into sleep, you get into the 나의 외로움이 mood.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그 꽃차례라는 게 이제 꽃의 차례, 꽃의 시간이라는 그런
1: 꽃이 이제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름꽃, 뭐 봄꽃, 가을꽃 있듯이 심지어는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른데 사람은 어떻겠니? 하면서 제가 저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거죠. 꽃꽃이 또 피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의 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거고
0: I see. 네. Time to bloom, I guess, for sure. 좋습니다. 네. 이번 곡은 이제 백킹 트랙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1: 네.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this is 조동희, live from the studio, 꽃차례.

0: 맞습니다.
1: Yes. 감독님, 이 제가 준비한 빵빠레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이거. 아,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 빵빠레 뭐, 죄송해요. 제가.
0: 빵빠레.
1: 아, 너무 박수를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랑은 안 맞는 빵빠레였는데, 제 마음은 아시겠죠?
0: 알겠습니다.
1: You know how I feel, right? 네. 정말, 와. 1033님께서 쌍둥이 아드님을 포함해서 세 아이 키우시는 게 조동희님의 감수성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고 다시 활동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0: 고맙습니다.
1: 문자 주셨고요. 2021님께서 한 편의 시를 노래한 것 같아요.
0: 고맙습니다.
1: 꽃을 좋아하는 저도 이 곡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사 전문을 올려주셨는데
0: 아, 정말요?
1: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가을에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있대. 늦게 피는 것이 뒤처진 게 아니듯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사는 거야. 좋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네. 아마도 인터뷰를 많이 해오시면서 I'm 네. sure that you have done countless 네. interviews. 아마도 I'm not sure.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But I'm not sure if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alk more about. 이게 이제 아까 로열티 패밀리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조동희 씨는 오빠 두 분, 조동진 님, 그다음에 조동익 님 두 분 정말 거장의 오빠를 두신 네. 그런 뮤지션이시기도 한데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What was the like, atmosphere like living with such a legendary brothers?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레전드는 아니셨겠지만 어떤 기분이 어떤 분위기셨는지
0: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1: 두 분 다
0: 동지 오빠 댁에 놀러 갔을 네. 때도 또 동희 네. 오빠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놀다 가는 사람들이 놀다 가는 곳? 신경 안 쓰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집에 항상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랬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무관심한 관심? 네,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동진 오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슥밥 먹을 때 이거 좋아하던 거잖아. 그 전에 제가 젓가락에 간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 I see.
0: 예, 동익 오빠도 마찬가지고.
1: Which is how his music is like. 그분의 음악이 그럴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조언도 툭 해주시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시그널 OST 불렀을 때 조동진 님의 데뷔곡이잖아요. 그 행복한 사람 제가 30년 후에 부른 건데 그때 곡을 사주셨어요. 잘했다. 잘해. 칭찬이 일생에 많지가 않습니다. 토탈 이두 분을 합쳐도. 근데 그때 칭찬받았고 나의 로움이 넓을 때 썼을 때 칭찬받았고 그리고 1집 냈을 때 동익이 오빠가 노래 좋다. 요 정도? 그런 정도고 그렇게 칭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없이 응원해주는 마음 같았어요.
1: That's
0: 그래서
1: just so
0: 이제
1: warm to hear. 정말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이신가요? 동익이
0: 아니요,
1: 오빠,
0: 아니요, 아니에요.
1: 동진이 오빠,
0: 동진
1: 노처녀?
0: 오빠는 물 같고 동익이 오빠는 좀 숲 같다.
1: 숲,
0: 숲 같아요.
1: 물과 숲.
0: 네, 그런
1: 아,
0: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조동희님은 물과 숲, 그 다음에 어떤
0: 저는 저 식물
1: 식물,
0: 그 안에 식물.
1: 근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Huge expectation, 정말. Having two legendary brothers, you know, living up to that namesake.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0: 아유,
1: 거짓말일 것
0: 너무
1: 같고요.
0: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동진 오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비교, 비유, 비난에 강해져.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아, 뭐 오빠만 못하네 또는 오빠는 그러지 않았어라는 말이 항상 있었고 잘하면 동생이니까 잘하지 못하면 동생인데 못하네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기사가 있는데 진짜 작은 기내지에 몇 줄짜리였는데 제 앨범을 소개하면서 조동희는 너무 큰 나무들 아래서 시들지 않고 그 옆에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나무를 심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1: That must been quite a inspiration for you as an artist. 왜냐면 아티스트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나만의 어떤 모습으로
0: 네,
1: 내
0: 맞아요.
1: 그들의
0: 아유,
1: 모습으로 인정해 주길
0: 맞아요.
1: 바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동희님은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0: 야.
1: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
0: 네,
1: 왜냐면 분이 계셨으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But you have done a admirable job for sure. 그렇다면은 또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이 one of our cutie님, 저희 청취자님들을 큐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0: 큐티님,
1: 귀여운
0: 귀여운
1: 분들이셔서
0: 큐티님,
1: one of our cutie님, wisdom님 says 한강 작가님과의 인연도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 작가께서 이제 그 조동희 씨가 출판하신 에세이 추천사를 이렇게 써 주셨는데 how did you meet?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0: 작가님이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1: 앨범도 그러니까 내셨죠?
0: 그래서 푸른 곰팡이 공연 때 합전에서 시리즈 공연을 할때 오셨어요. 지인이랑 같이. 그래서 공연도 보시고 그때 인사 처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또 놀러 오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얘기도 나누고 이제 막 서로 좀 교류를 했고 선생님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좀 진짜 많은 자극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자극? 그런 걸 받았어. 저런 어떻게 저런 맑고 깊은 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또
1: 독립서점.
0: 뵀는데 제가 편지를 드렸죠. 식물이랑.
1: I
0: 너무
1: see.
0: 좋은 나한테 영향을 줬다.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1: I see. Because we've introduced her music before. 한강님의 이제 곡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0: 그래요.
1: 있었는데 그 곡을 생각하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감성이 맞닿는 부분이 I see an overlap of emotions of you two. 그렇군요.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As I said, you know, Miss 조동희님 is Miss Cho Dong-hee님 is doing a lot of things, and one of the very interesting thing that

0: she's really focused on these days is running a planetarium이라고 해야 되나요? Planetarium? 식물원을 운영하고 네, 계신데 네. And she's actually teaching her class at her planetarium 네, too.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식물원 요즘 식물원 어떤 곳인가요?
1: 아,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사 수업을 하는 작업실이 또 필요해서 저 보통 음악 작업은 집에서 하는데 네. 수업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는데 너무 식물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식물을 키울 만한 곳으로 테라스도 그런 데로 옮기면서 나는 저녁에만 쓰는데 낮에 이 식물들 어쩌지? 그럼 식물을 나가서 맨날 돌봐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식물을 팔아달라 우리한테 우리가 너의 그 큐레이션 된 그걸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팝업처럼 뭐 팔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예 식물원이라고 지어야겠다. 제가 채소 우주잖아요, 레이블이. Right. 그래서 채소 식물원도 말이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책상에 작은 식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식물을 또 전파하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에서 제가 음악한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식물이 주는 위안, 네,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입의 도파민 그런 것들 좀 전하고 싶기도 해서 채소식물원이라고 이름하여 네, 저녁엔 수업하고 뭐 이렇습니다.
0: You 재밌어요. just have so many ideas and so many inspiration. 진짜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네. 그런 어떤 열정이 있으신데 I wanted to ask you because you're running a label called the 최소우주. 네, 네. 저는 그 레이블 이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너무 귀를 확 끄는 레이블 이름이군요. 최소우주. 어떤 왜 최소우주일까요?
1: 최소우주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작은 투명하고 작고 완전한 우주다. 완전함, 완벽함과는 다르잖아요. 예, 완벽은 흠이 없는 상태고 완전은 온전히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온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흠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작은 우리들이 만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최소 우주라고 지었습니다.
0: Wow, that is a naming done by a lyricist. 이제 작사가가 하는 네이밍은 뭔가 이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와, 오늘 정말
1: 이거 근데 어디서 네. 채소 우주라고 쓴 거 맞죠?
0: 채소. That 너무... could be your next endeavor. 식물원 옆에
1: 네, 채소 우주. 채소 가게를 열까?
0: 와, 진짜 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서 음악 외의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Wish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the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네.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This was also same album 그 꽃차례가 수록된 앨범의 똑같은 그 수록된 곡이죠.
1: 네, 그 곡을 네. 제가 혼자 부른 버전이 제 네. 앨범에 있고 네. 그 크랙넛의 한경록 네. 씨하고 트윗으로
0: 캡틴 록
1: 캡틴 록하고 우리 사랑 응원가 한번 만들까? 그래서 제가 가사 써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곡이 왔어요. 그래서 그 되게 일사천리로
0: Just like that.
1: 네, 이거야 하면서 사랑을 응원하자 우리 낭만을 응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낭만가라고 부르거든요.
0: Very 그러니까 딱 보면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unlikely combination인데 굉장히 또 두 분이
1: 그리고 경록 씨한테 이렇게 불러라 했거든요. 네. 정말 잘 어울렸고 아하. 경록 씨 어머님께서 네. 조동희 씨한테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면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보시면은 러블리한 어떤 소년이 노래한 것처럼 네. 네.
0: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오늘, again, thank you so much for 네. being here. 아유. 정말 such a fun time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진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네. 또 맞습니다.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1: 너무 즐거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and we'll say goodbye together.
1: 네, 큐티님들 또 뵙겠습니다.
0: 큐티님들 불러주셨습니다. We leave you with 조동희 캡틴 록 연애시 러브 포엠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시두개 꿈밭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제 생각에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잘해주셨대요. 또막 음료 같은 것도 건네주시고 하셨는데, 딱 수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아, 두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말이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장황한 그런 위로의 말이 안 나온다면, 그냥 옆에 좀 있어주고, 이렇게 뭐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이러면 오히려 더큰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Anyways,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with me, but talk to me, Morning Groovers. I'm always waiting to hear from you because this is live broadcast. 보는 라디오 일찍부터 열려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열려 있기는 해요. 우리 모닝 그루버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 방문해 주세요. So come visit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to watch me live, to talk to me live, and let's go! 여러분들이 또 일찌감치 출첵 문자 남기시고 계시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코모닝 그루버, 기야! 오늘은 시원한 아침 기운. 얼마 만에 상쾌한지 감도 안 와요. 에어컨 없이 창문 열고 잤더니 상쾌한 기분에 늦잠도 안 자고, 쫙! 모닝 그루버, start! So looks like you're having some nice and cool morning to start with. And as long as you're with morning groups, you're gonna feel so much better. The air feels different. Now, I can guarantee that for sure. Actually, when I was at home this morning getting prepared, it was still hot. I don't know, maybe the heat was locked up inside my house, but then it was still hot. 에어컨 안 틀어져서 그런지, 막 더운 날에는 솔직히 화장도 하기 싫고, 막 머리 말리는 것도 덥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But then, like, I had to go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yways to get prepared for the live broadcast. But then I went outside of home to get to the parking lot. And the air felt really nice. 너무 시원한 바람이 막 불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So for one second, I actually wanted to pull down the window and drive without putting the air conditioner on. 근데 또 에어컨 켜니까 더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이 상쾌한 공기 많은 분들께서 만끽하시면서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코코님 되게 신나셨네. 코코님께서 The message actually continues. 오늘따라 티붕이 코도 반짝반짝. 사마피디님 미모도 눈부셔. 알바도 열일이죠. 아, 그러네요. 역시 사람이 더우면 움직이기 싫은데 Once the weather gets better, like it gets you moving, right? We feel so helpless and less of energy when the weather is hot, but now I think we can get on and get moving, get our working done if you're a part-timer for Morning Groove. 코보인 키가 더 코가 더 반짝반짝해 보이시나요? 좀 기름진 거 아닐까요? 피지가 분비가 좀 원활해졌나? 우리 티봉이가? 궁금하시면 한번 보러 와주세요. 안녕, 여러분. 지금 손 흔들고 있어요, 티봉이가. 티봉이에게도 많은 인사 건네주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오늘도 모닝그루브 들으면서 활기찬 아침 시작합니다. What a way to start your morn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right? Happy Life Morning Groover, you're doing a fabulous job. Dr. Paper, 굿모닝.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해요. 아침 공기가 시원시원. If you haven't felt what it feels like to be outside this morning, go ahead and try to feel that air. It feels super nice, I can guarantee. And more check-in messages, of course, from Bensboro. Hello, good morning from Central Europe, as you're always saying that to greet us. Sunset Morning Group 오셨고요. 상민님, 펭귄킬러님, 그리고 영H님 완벽한 출첵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100점짜리 모닝 그루버 들이십니다. 저도 오늘 100점 방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너지 끌어올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모닝 그루버스. 자, let's move on now because it is time for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So listen up, morning groovers. These are my favorite things. Dun, dun, dun, dun, dun, dun. 갑자기 이 노래 왜 물어보냐고요? Because today's question is, what are your top three favorite things? 오늘은 내가 싫어하는 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2, 3. 이렇게 꼽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I'm talking about objects, actually, not about a person. 뭐,

하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respond, Oh, I love my wife, I love my children, I love my husband, I love my girlfriend, my boyfriend. It's kind of obvious. So, no. We're not going to be talking about a perso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objects, morning groovers, because we have to constantly look for the things that we like, the things that we love in our life to fulfill our life, everyone, to actually feel that our life is good. Okay? So let's all think about that. Although the three things might not pop up in your head in a second, you're gonna think about it, okay? And then you're gonna respond to me about those three favorite things of your own. For example, it could be like, Oh, my favorite thing is my Tumblr. 저는 텀블러 정말 좋아해요. 제 거, 제 애착 텀블러거든요. 이거 없으면 외출하는 게 허전해요. 막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Oh, one of my favorite things is a handwritten letter from my children.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써준 손편지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요즘에 식세기를 샀는데 요즘 아주 효자템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So let's all get our brain work done. Think about it and talk about it all together. 자, 썸머가 가장 좋아하는 것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Well, first of all, I would have to mention that one of my favorite things is my own bed. It's very, very comfy. And I love the design of my bed. 침대를 산지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정말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침대 자체도 너무 예쁘고 침대가 딱 제 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좀 휘감는 느낌이 있거든요. It's very, very cozy. And I love it. And I do so many things there. I rest. 제가 딱 유일하게 정말 100% 쉴수 있는 막 핸드폰도 하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쉴수 있는 저의 정말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So I love my bed. I also love my kitchen. Because weirdly, I find peace in my kitchen somehow.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고 이럴 때 부엌에서 차분하게 요리를 하거나 이러면 좀 그래도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And also another thing. Yeah, I guess I did not want to mention it, but I would have to say honestly, 요즘에는 AI 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뭐 일하는데 약간 제 서포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이래서 I love AI. So Those are the three of my favorite things. 제가 좋아하는 거세 가지 나왔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모닝그루버가 가장 좋아하는 거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morning groovers. I left you guys a question, so think about it while we listen to Mocha, the best thing.

Answer is perfect. The 썸머라고 해주시니까 뭐 저를 여러분 물건 취급해주셔도 됩니다. 전 썸머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런 답 대환영이고요. So everything is related to morning. 이 시간, 두 시간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시겠다. 그쵸? Because you have your favorite things going around like the whole entire 2 hours. Morning, the morning radio show, Summer's voice. 아, 또 이러면은 또더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Morning Groovy, thank you so much. You're one of my favorite too. Ben Sparrow says, my favorite three things. Number one, peaceful and invigorating rest and sleep. Oh, of course, we need that 100% as a human being. Life is a dull, you know, we are always having some hard times. So absolutely, we deserve this time. Peaceful and nice rest. And also number two, delicious dishes. Ooh, so comforting just by hearing that. And number three, looking forward to the viewable radio shows of Morning Groove. Oh, thank you so much.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려 있는 보이는 라디오예요. Although we don't get like 100 and like 200 views every day, although we get very few views. You know, we still have this viewable radio open just for this couple of like 10 people watching. 저희는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조회수를 부풀리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라도 보시는 게 어디예요? 이분들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런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세 가지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답전으로 여쭤본 거는 아닙니다. 모닝그룹이라고 대답해! 대답해! 이런 기대로 물어본 거 절대 아닌데, 또 이렇게 알아서 명예 알바생처럼 이렇게 답을 보내주시면 감동할 수밖에 없죠. 좋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bout those three favorite things of your ow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later in our program. 과연 우리 윤 감독님의 좋아하는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독서를 좋아하시는 남자인가? 책? 아니면, 아, 핸드폰에서 그 웹툰을 좀 즐겨보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이겠네요. 핸드폰 정말 뭐할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Try to be more precise if you want to respond smartphone, okay? I want to hear about all those juicy details and those precise reasons, okay? All 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in a minute. Here is Feast 1, 2, 3, 4.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hree of my favorite things. We're gonna continue to talk about that.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펭귄킬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 돈, 사랑, 명예. 너무 승물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예시를 찾다 보니까 저는 제 침대. 중요하죠. You know, why wouldn't it be important? Money, you know, it's really, really important. We all live for money. And yeah, we do need a little bit of love too. Fame also. Yeah, those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that we have to chase. 돈, 사랑, 명예. 셋 다 정말 중요한 걸까요? 명예가 안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돈만 많다면 명예 따위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 Yeah, it gets me thinking. 돈, 사랑, 명예 중요한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그리고 킴스팸 모닝그루버. 저는요, 외로움을 달래줄 라디오 그리고 메마른 가슴을 적셔줄 술 한 잔 그리고 심심할 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명탐전 코난과 같은 만화책이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The things that I love most in life are the radio that keeps loneliness at bay, a glass of alcohol that soothes a dry heart, and comic books like Detective Conan that keeps me company when I'm bored. Oh, absolutely. So for Kim's fan morning groover, if you had to be locked up in a house for about a year by having radio and also a little bit of alcohol and those comic books, would that make you happy still? 뭔가 나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난 1년 동안 직폭해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겠죠? 진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딱 세 가지만 있으면 특히 집순이, 집돌이 분들은 나 집에서 안 나가고 1년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So I wonder if you like those three things up to that level. 우리 베니 모닝 그룹

Bonin. Good morning. The three things that I like, of course, are my phone, my laptop, and music. Ooh, absolutely. Music is my life. Who doesn't need music? Music, even though you're not a music lover, just by hearing some good music, it really gets you moving a little bit, puts you in a different mood. So absolutely, music is so important. And of course, we would have to include phone in that category where we said money, love, and fame, because our phone, we feel pretty dumb and stupid without our phones, don't we? 핸드폰 없으면 진짜 바보 되잖아요, 요즘에. 뭐 은행,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뭐 등등, 뭐 급한 연락, 뭐 이런 거다 포함해가지고 내 모든 정보, 심지어 요즘에는 신분증까지 다이 핸드폰에 들어가니까 핸드폰 빼먹을 수가 없죠. 핸드폰이 섭섭해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내가 지도도 제시해주고, 내가 검색도 해주는데 어떻게 나를 빼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핸드폰이 삐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핸드폰도 껴줍시다. Okay, you fit in the category for sure. You're doing a great job, our smartphone.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서 뭐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I met one of my seniors last week. Max, of course. 제 선배는 무슨 문철 선배밖에 없나요? 어쨌든 요즘에 제일 많이 만나는 선배 중에 한 분인데, 문철 선배가 최근에 로봇 청소기를 샀대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So yeah, a robot vacuum cleaner. That's one of his favorite things. 이런 것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세 가지 무엇들이 있는지 더 얘기 나눠볼게요. So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ree of our favorite things. So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DJ 바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선점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틀어드리겠습니다. So along with your song request,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where you can watch me live at the same time. How fun! 우리 신청곡이 와가지고 누구의 신청곡일까요? NCT 127, NCT 127의 Vampire Favorite 노래 베니님의 신청곡이군요. 듣고 오도록 할게요.

And that was Blue Spring by Tomorrow by Together. 투바투의 Blue Spring 듣고 오셨습니다. 질문이 모닝 그룹을 left a com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Good morning.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무니무니 질문이 모닝 그룹을. What are the three things that we truly, truly like in our daily life? Those necessary things in life that makes us happy and feel pleasant.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언제 해보셨겠어요? When would you ever think about this ever? Well, Morning Groove always provides you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ose good things in your life. That's why we hav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해주고, it makes you realize how life is good.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we have to, you know, use this time to think about all of that, okay? 우리 루시아 모닝그룹업계에서는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세 가지. 이상형 세 명이 제 즐거움이에요. 최산, 허남준, 유태호 씨요. 진짜 요즘 핫한 분들만 좋아하시네요. 에이티즈 중에서 최산 멤버만 딱 좋아하시는 건가요? 근데 보니까 최산 씨, 그다음에 허남준 씨, 약간 이두 분은 좀 공통점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유태호 씨는 또 약간 약간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다 각자의 매력이 있긴 하겠지만 유태호 씨는 되게 진하게 생기셨잖아요. 이세 분을 좀 번갈아 가면서 덕질하시면 인생이 즐겁긴 하겠어요, you know? Following all those contents that includes your favorite guys, your favorite celebrities, you know, that would require a whole day for you to look up. 그래서 하루가 시간이 빨리빨리 이렇게 덕질하면 빨리 가기도 하고 인생의 즐거움이죠. 덕질해봐서 저도 그맘잘 압니다. 모모스이신가요? 유태우 씨의 팬카페 이름이 모모즈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방송했을 때 유태우 씨 방송에 모셨을 때그 팬클럽 이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Yeah, he's got a really cute fan club's name, 모모즈. 좋아요. 덕질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코코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 우리 냥이들, 우리 TJ. 아,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 wanted to focus today's topic specifically on objects, but obviously you can't help yourself. 얼마나 좋으면 또 이렇게 보내셨겠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내가 덕질하는 대상은 제가 봐드릴게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운 거 사실이고요. 냥이들은 또 어떻고요. 그리고 TJ, 뭐 좋아하시는 그 연예인분 TJ 덕질하시면서 늘 행복한 거 알죠, 알죠.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빼먹겠어요? 냥이들 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I went to a mall yesterday afternoon and I saw a man wearing a huge bag and on his shoulder he was wearing some sort of a muffler and it turned out to be his cat. I was so shocked. Can he even do that? 고양이가 그리고 보니까 두 마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고양이 배낭 안에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어깨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낸시랭처럼 진짜 고양이인 거예요. It was like a live cat. 근데 뭔가 고양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어깨에 얌전하게 걸쳐 있지?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라서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고양이가 나름대로 되게 하이 어깨에 걸쳐진 고양이 처음 봐? 이러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이 저를 쳐다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냥이들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코코모닝그룹어 냥이 이렇게 자랑하실 거면 사진도 가끔씩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동물 러버로서. 우리 체육부장님, 늦게까지 미드 보다가 이제야 일어났어요. So I've been watching some American series last night and I woke up late. Ooh, does that mean that you didn't make it to your workout today? 그럼 오늘 운동 못 가신 건가요? 어머, 세상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신 거 아니야? 체육부장님이라면 충분히 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어떤 미드 보셨길래 그렇게 재밌었나요? 미드 재밌는 거 요즘 뭐 있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요즘에는 한국 그 드라마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미드 안본 지가 오래됐네요.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watched any series from abroad because we have so many good series that are being released here in Korea. Go K-Contents! Anyways, the message continues. 저는 운동, 음악, 초콜릿이요. 저는 어제 출근길에 계속 들었던 Smash Mouth의 I'm a Believer 신청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for you, it's workout, music, and chocolate. I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be a chocolate lover. 초콜릿 좋아하시는구나. 초콜릿을 운동하시면서 드시긴 하는 거세요? 아, 요즘에 되게 프로틴 초콜릿 바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I guess, yeah, it gives you energy, doesn't it? 가끔씩 이렇게 당 떨어질 때 초콜릿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Is there any specific kind of chocolate that you really like? 뭐, 초코하면 다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건지, 전 초코하면 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I love hot chocolate, cold chocolate, chocolate cake, chocolate bar, chocolate and banana cake. 초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초코 맛을 항상 고르는 편이거든요. Morning Groovers, what are the top three favorite thing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또 의견,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hall we now listen to a song dedicated to our 체육부장님? Here is I'm a Believer by Smash Mouth.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Let's upgrade your morning just a little bit more with some great music and also fun topic to talk about. As Lucia responded, 저는 모닝 그룹도 좋지만 썸머님의 이 질문들이 참 좋아요. 평소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물어보면서 스몰 토크를 하면 점심시간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요새는 동료들도 질문을 기다려요. 진짜요? That feels great.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They said, I love Morning Groove, but I also really love the questions you ask, Summer. They get me thinking about things I normally wouldn't think about, and I even bring them up with my coworkers during lunchtime, and it makes our small talk much more fun. And these days, my coworkers actually look forward to the questions too. I mean, icebreaking is so important. We barely talk to our coworkers because we basically have no topics to talk about. And when that continues, we would eventually not talk to them at all. 어떤 사람이건 그런 것 같아요. 뭐 내 주변 친구든지 아니면은 동료들 등등 할 말이 솔직히 없잖아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또 안 하다 보면 점점 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You would eventually run out of topic once you start not talking to them at all. So for some people, yeah, like it's good for them to make some effort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I am actually that kind of a person. 전 좀 그런 편이에요. So what I would do is that I would always talk about, I don't know, maybe some current affairs or about the contents that we have watched.
1: 제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거 봤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0: So that is actually me making some sort of efforts to make it as an icebreaker to continue having conversations with that person.
1: So 막 약간 정적 일러요, 저도. 뭐 특히 뭐 어디 밖에 이제 외부에 다른 일 하거나 할 때 뭐 어디를 이동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그 정적을 못 참아서 선배님 이거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스브레이킹을 합니다.
0: But then actually that really helps.
1: 그래서 꼬리를 꼬리 물어가지고 대화가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할 말이 더 생기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짝꿍이나 뭐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도 막 게임 같은 걸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갑자기 우리 몸으로 말해요 게임 할래? 이러면서 막 리스트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춤으로 막 이렇게 막 보여줘. 이거 뭐게? 막 이러면서 전 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은 좋겠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 가져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Anyways, yeah, these topics are really nice. It's actually too good to be shared only here on Morning Groove, so go ahead and share it with your family, your friends, and your coworkers. Ask them these questions, and you're gonna continue having some nice conversations with them too.
1: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루시아 모닝그룹어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모닝그룹어들을 위해서 또 질문 어떤 거 할지 또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고민을 해야겠네요.
0: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께서 The three things that she really likes.
1: 매일 아침 모닝그룹어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올 여름에 새로 산 호텔 스타일 이불 세트. 가볍고 빠실빠실 몸에 닿는 감촉이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0: Sound of Music 마리아가 부르는 My Favorite Things 신청합니다. I really love the hotel style bedding set I bought this summer. It feels really cozy. I also love my Wednesday book club where I get together with my friends to read.
1: Well, today is your day. 오늘 정말 하루 종일 기분 좋으시겠다. 빠실빠실 그 촉감 좋은 이불 세트에서 주무셨고 또 오늘 또 독서 모임 하실 거고 즐거운 수다, 즐거운 책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누시겠네요.
0: What a day you have ahead of you.
1: 오늘 하루도 많이 많이 기대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three things.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TBS EFM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좋댓구알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부탁드릴 때마다 오그라들고 조금 구질구질한 느낌이 있는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all about this, so wait just a minute because we're gonna now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Julie Andrews from The Sound of Music, My Favorite Things.
2: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it's time for some nice in-depth and also soothing music time, everyone.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그 코너,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어요. 노래 한 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2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그님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와 그리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ve got another song for you, obviously. This time it i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also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artist and also the song title. I guess the song title will be the same today, so all you need to do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오늘은 노래 제목이 똑같을 거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가수요. 외국이 번안했는데 어떻게 노래 제목이 똑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What kind of song that might be? I know you might be all curious, so I won't let you guys sitting there just wondering, because I will let you guys know about this song right away.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Andreas Sandlund, 사랑했지만. 이라는 곡을 들어볼 거예요. Although I love you. 사랑했지만 뭐. 그 뒤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사랑했지만 뭐 어쩌라는 거지?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노래 들을 건데 The song is by a foreign musician, Andreas Sandlund. 과연 원곡자가 누굴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모르시겠다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참여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Before we listen to a song, just before we listen to a song, let me provide that hint for you. Because I'm a very kind angel. 저 천사같이 착한 썸머가 여러분들께 또 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세요. So the original musician, 이 원곡 가수는요, 김 씨의 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포크 가수입니다. So think of one of Korea's most beloved folk singers who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이제 다시 이 노래 부르신 그분인데요. 오늘은 사랑했지만 노래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랑했지만의 원곡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BS EFM 댓글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로 남겨주세요.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우선 리메이크 먼저 들어볼까요? 번안한 버전. This is the remake version. 사랑했지만 by Andreas Sandlund.

What a lovely and soothing song it is. 노래 정말 감미롭고 좋지 않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Though I love you. 과연 이 원곡자 누구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Although I love you.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했지만 아니겠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 한번 보내세요. 아리송 아리송 하시나요? 정답들이 정말 찔끔찔끔 왔는데 한번 그 찔끔찔끔 온 문자를 읽어볼게요. 아,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는 또 이렇게 어려운 거막 철석같이 맞춰주시면서 또 언제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맞히지 이러면은 또 의외로 또 정답이 조금밖에 안 오고 막 이래요. 정말 이렇게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Are you gonna play push and pull with me, morning groovers? Oh my gosh. Okay, 우리 얼짱님께서 늦잠 자서 이제 듣네요. 어머, 신기방기! 원곡자는 김광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 little late today, and you're quite surprised about the fact that the original musician is 김광석. 오, 김광석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과연? Who else? 민준, 리나맘, 어서오세요. 어머, 김광석 가수분이 부르신 게 원곡이었어요? 어머어머, 소름 끼쳐요. 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못 듣는 동안 유튜브랑 다른 시간대에 제 방으로 들었답니다. 라이브 듣고 봤어용!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long time no see, 민준, 리나맘.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듣는 모닝그루브가 훨씬 더 재밌기는 하죠. It's alway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Live. It's way more fun. Now listening to the reruns. 어쨌든 신기하죠. 김광석 가수분이 원곡자였다니? 막 이러면서 놀라신 것 같은데 0117 모닝그루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인가요? 같은 곡인데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So it seems like they are the same music, but it feels really different. 맞아요. 느낌이 원곡과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약간 업한 느낌이 살짝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guys think? Do you guys prefer the remake version or do you prefer the original version? 난 그래도 원곡이 좋다. 리메이크가 조금 더 다르네요. 다르고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Well, although I love you by Andreas Sandlund, the original musician is, of course, 김광석 씨였습니다. Yo, some of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여러분들, 뭐, 극소수지만 그래도 정답을 잘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극소수라고 자꾸 제가 강요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알바생.

Happy Life Morning Groover. 한국 가요계의 전설 김광석. 원곡이 훨씬 좋아요. So the original track sounds so much better because Kim Kwang-seok is the legend of the Korean K-pop. Indeed, I truly agree with you. Why not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from another legendary?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If I were a cloud, I would become the rain for you. 얼마나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가사 아니겠어요?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내리고 싶은 그비 생각해 보시면서 This is 안치환, 내가 만일.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introduce your messages just a little bit more. What are the top three things that you love? 6497 morning groover said, 저는 어디든 시원하게 데려다주는 제풍붕이요. 좀 뒷북이지만 요즘 완전 빠져있는 미드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미드와 함께 살짝 얼어있는 맥주 한

Continue. Now, just reading this message feels like a little vacation. 와, 보기만 해도 진짜 그 어떤 걱정 없이 나만의 그 시원한 시간을 보내는 그 느낌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Of course, your car. It's like basically a moving vehicle that enables you to have a nice, peaceful time of your own. You get to listen to whatever you want to listen to, and you get to use the air conditioner, so obviously it's cool inside when you're driving.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자동차는 나만의 이동수단인 노래방이라고, 이동 노래방, 이동식 노래방,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누구든 뭐 저처럼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또 듣고, 또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멍 때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들어요. You get to think about the thoughts that you never got to think about. When you're just living your busy daily life, when you're driving alone in the car. So I do love that time by myself too. 뭐 이제 차 막히고 이러면 좀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혼자만의 시간, 우리 차 안에서 좀 가능하죠. Otherwise, will you be able to get that time of your own elsewhere? 그러게요. 좀 이제 특히나 육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딱그 자동차에 있는 시간이 딱 혼자만의 시간일 수는 있겠네요. 뒤늦게 빠지셨군요. 기묘한 이야기.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는. 전 완전 제 취향이었거든요. It was definitely my cup of tea, the Stranger's Thing. So I really hope you enjoy watching this series. 우리 찬이송 모닝 그룹어. Hello, 찬이송 모닝 그룹어. Did you go to your business trip really well? 굿모닝입니다. 여기는 홍콩이에요. 출장 중에도 모국 청취하는 열혈 청취자. 옛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라 그런지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침사추위에서 한장 사진 보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you sent in a picture in 침사추위. Oh, what a night view. 야경이 정말 멋진 침사추위에서 또한컷 찍으셨군요. 그래도 사진 보니까 엄청 막 피곤해 보이진 않으세요. 좀 편안한 표정이시긴 한데, 너무 일정 힘들지 않게 또 더운 날 출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또 맛있는 것도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When are you coming back? 언제 돌아오세요? 홍콩에서도 열을 청취하는 이 자세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들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알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우주에서 듣든 뭐 어디 출장 중에 듣든 모닝그룹 사수하는 이 아름다운 자세 여러분들은 정말 명예 알바생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동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You know, summer has this audacity to ask you guys to listen to Morning Groove wherever you're at. Oh my gosh. 그만큼 좋은 방송 해드리면 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드리고. Since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is in Hong Kong,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중경삼님의 나온 노래입니다. 왕페이, 몽중인.

Ben Spear, oh, before that, I was just way too quick and excited to introduce your messages. That was Massey Star with Fade Into You. And now I'll get to your messages. Ben Spear says, being true to oneself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me or money, second only to health and caring for people. Absolutely. Those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that we always have to think about and remind ourselves when we are living in life, right? Thank you for reminding us about that. 조국모닝 그룹은 좋아하는 것세 가지. Number one, 나의 몸과 영혼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막걸리.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Number two, 반려견들. 말이 필요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Of course, your dogs. Absolutely. I agree with you 100%. They make you happy. 정말 강아지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존재들이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반려견. 그리고 TBS라고 해주셨네요. 세 번째로. 일하는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울러 요즘 썸머피디님의 물오른 성대모사가 일하는 내내 계속 생각나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네요. 지난주에 찾아오신 선우용녀 선생님이 아직도 머물러 계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those alter egos that I try to pull off every time these days here on Morning Groove. I'm actually making some efforts to do that. 선우용녀쌤이 오셨죠? 이거 듣고 그 이후로 저희 엄마가 계속 저한테 뭐 톡을 하거나 전화할 때, 용녀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죠. 어머나 세상에, 딸한테 용녀쌤이 뭐야? 정말 세상에, 세상에. 말세야, 말세! 이러면서 제가 대답을 하고, 그럼 또 다음날 또 용녀쌤 뭐 하냐고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딸한테 용녀쌤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우리 엄마도 너무 웃기고. 아, 세 가지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Those are the three most comforting things ever, right? 막걸리, 반려견, 그리고 TBS. TBS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중에서 TBS도 포함시켜주세요. 저희 회사 얼른 정상화 돼야 되거든요. So keep rooting for us, please. That will be really, really nice.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틀면서 엉따 틀고 이동하는 제 차, 아니, 좋아요. 시원한데 지지는 느낌. 좋아하는 노래 나왔네요. 어릴 때 금성무 좋아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Wave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줬습니다. Well, as Sunset Morning Groover mentioned in our open chat room, 박은혜 팀장님 has this superstition, like ability, a super ability to be able to play the songs that you might want to listen to. 여러분들이 이 노래 듣고 싶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또 귀신같이 캐치하셔가지고 틀어주시는 그런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 느낌 뭔지 알것 같기도 하면서 웃기고 막 이래요. 시원한데 지지는 느낌이랄까? This is basically like the feeling whe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at night and also putting on a thick blanket during summertime. 그런 같은 거잖아요. 이불도 두꺼운 거 덮어야 되는 거죠,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고 나는 포근하게 이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그 느낌?

시원한 내 지지는 느낌. 저도 엉따 되게 좋아해요. I cannot live without that. I need some heating system, especially when I'm driving on my seat, actually. It feels good. 여러분들도 한번 시원한 내 지져 보시고요. Morning Groovers, the time's up, everyone, unfortunately. 제가 다시 보기 항상 올리고 있잖아요. I usually upload the reruns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근데 또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TBS EFM 채널을 안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올리려고요. 저좀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좀 왔다 갔다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닝 그루브 알바생 분들도 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BS EFM 채널에도 올리는 날이 있을 거고요. TBS EFM 모닝 그루브 채널에 올리는 날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언제 올라오는지 두 채널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정신없죠? 왔다리 갔다리 정돈된 게 없지만 메시하지만 또그 안에서 영혼이 있는 그런 모닝 그룹입니다. We still got soul, don't we? Let's go! 그리고 가끔씩 쇼츠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TBS EFM 모닝 그룹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come visit our Instagram also. It is morninggroove.tbs. 아, 이제 할말다 했다. Time's up,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nd also on Wednesday. Oh, actually on Friday for another live session.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포포도 Morning Groover Frank Sinatra, Wave.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啊啊！

take on diffe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right? Most of the cases, the owner of the business has to take on a lot of different roles. 어쩔 수 없죠. 사업체가 크지 않다 보면은 주인이 대표가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하게 되죠. So running a small business means wearing many hats. 뭐 심플하게 she wears many hats. Our guest 조동희 wears many hats. A musician, producer, writer, and teacher. 그죠? 그는 음악가, 프로듀서, 작가, 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etty simple, right? So, I'm not sure if you could send us homework wearing, using this expression, wearing hats, right? 하지만 오늘 질문을 이 표현이 포함된 질문으로 드릴까 합니다.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How many hats do you wear every day? 매일매일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뭐 답변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 wear hats as somebody. I wear hats as a mother, as a father, as an employee of a church, employee of a workplace, and a band leader at church, right? And also representative of my alumni, 뭐 이제 동창회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again, how many hats,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매일 어떤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는 문자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Melanie C입니다. On the Horizon.

That was Melanie C on the horizon. 였습니다. So let's get to some more studying the expression of the day, wearing many hats.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인데 put on a hat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Interesting expression when you say put on certain hats. 예를 들어서 let me put on my producer hat for a moment. 내가 여러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Let me put on my producer hat for a moment. Let me put on my teacher's hat for a moment. 내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런. Or I need to put on my parent's hat here. 아,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여기서는. 이건 반대로 let me take off my work hat for a while. 잠시 일 생각은 내려놓을게요. Let me take off my DJ hat for a while. 진행자의 일은 잠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로 put on a certain hat or take off a certain hat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So question that I raised for our kittenims are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어떤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좀 모호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죠. 그래서 몇 개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몇 개 모자를 쓰... 아, 이건 even more difficult. 그렇죠? How about this?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So among many hats that you're wearing, which one feels like the most like yourself?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역할이 가장 나다운 나라고 생각하는지.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Real EQ. Real EQ는 어떤 역할의 EQ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that kind of I get to have to kind of think about that for a while because I think I may probably have a couple. 나다운 나는 한 몇 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o again,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또 이런 질문도 있고요.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이런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에 또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까요? This is a Sultan of the Disco, 사라지는 꿈.

That was a flower, endless였습니다. Benny Nim's request, Benny, who want to take on the role as 작가님. That would be nice to have a support like Benny's. 우주정님께서는 곡 나가는 동안에 어릴 때는 발라드 듣지 않았는데 나이 먹어가니 달달하고 애절한 게 좋네요. 죽는 날까지 기다린다니 점점점 이렇게. Yes, I never used to listen to ballads when I was younger,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appreciate their sweet and sort of a bittersweet charm. Waiting until the day you die. Now that's a true devotion, I guess, right? 맞아요. 그냥 발라드는 항상 옆에 머물러야 되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That's why they are considered steady sellers. 제니님께서도 오늘 expression 사용해서 주셨는데요. 한 번씩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지만 while my main role is being a mom, hobbies like flower arranging, cycling, and playing a guitar are the hats that I wear that bring me true happiness. 엄마로서의 역할이 이제 메인이지만 하지만 이 꽃꽂이,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기타 치기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so being a putting on a cyclist hat, a cyclist hat, or a hobby guitarist hat, or just a flower arranger's hat are the hats that I wear that you know I when I feel truly happy, I guess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신청곡은 여름에 꽃꽂이 하면 들으면 딱이라는 그런 곡이라고. For request a song, she requested a song that's perfect for

listening to, perfect song to listen to while doing a flower arrangement on a summer day. 그렇죠. 오늘 같은 날 하시면 딱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인데요. 비치보이스의 곡이죠. 코코모.

Beach Boys, Kokomo였습니다. 제니님, recommendation song, ideal song to listen to while doing flower arrangement.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 flower shop에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소개하신 청취자분이 계셨습니다. There was a listener long time ago, I believe, right? And she would send in messages regularly. 근데 꽃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항상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자주 보내주시고 또 신청곡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청취자님께서 If you are listening, let us know. If you're still listening, 아직 듣고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Let's get to a song. 이 발라드에 대한 그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아스피림 님께서도 I think regarding the endless song by Flower.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절절하니 감성이 채워집니다. 감성이 fills up my emotional need. I haven't listened to it for a while. 맞아요. 발라드가 뭔가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합니다. I mean, we don't listen to it every day, right? But just there are some days, us Koreans, we need a daily dose of, some dose of ballad on some days. 발라드가 꼭 필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소개할 텐데요. This is a fun side of the sun.

0: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the morning after. We have a live YouTube going on as well. If you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 있는데요.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or just a little check-in messages. They're all fine. Send them all my way.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expression, you know, wearing hats. And second half of the show will be kind of a 실전 수업, where we'll be actually inviting someone who is actually wearing many hats. 오늘 그럼 모실 게스트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usicians wear many hats, singer, songwriter, lyricist, the producer, and so much more. But sometimes what makes a person truly interesting isn't how many hats they wear, it's how they make each one unmistakably their own. Our guest today, Cho Dong-hee, comes from what you might call musical royalty, a family filled with extraordinary talent and an incredible musical legacy. That alone could be a lot to live up to, yet rather than simply standing in the light of that legacy, she has created a light of her own through her voice, her words, and her own unique musical sensibility. Let's meet today's special guest, Cho Dong-hee. Hello,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Wow.
0: It's an honor to invite a musical royalty.
1: Thank you.
0: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finally we have her here. 너무 아침 일찍이 아니시길 바라면서요.
1: 저 일찍 일어납니다.
0: Oh, really? 네.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7시. 식물 물 줘야 돼가지고요.
0: Right. Which we'll actually get to talk about a little bit later. 아까 잠깐 이제 리허설 해주셨는데 you sound fine. 정말 뭐 전혀 뭐 방금 일어난 기색이 없으신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looking forward to that live performance. 제가 인트로로 네. 특별히 준비한 음악 혹시
1: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새 네. 버전으로 제가 만든 라디오라는
0: 라디오 80이라는 네. 곡. 제가 굉장히 오래 찾아서 어떤 인트로 곡을 틀어야 될까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굉장히 근데 앞에 라디오 막 찌찍찍 소리 네, 나잖아요. 네, 네. It's perfect for the show.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조동희 씨를 소개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 wearing many hats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는데 딱 그거에 어울리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Lyricist, songwriter, producer, a mother of mother. three children.
1: Yes.
0: Yes. 진짜.
1: Twins.
0: Twins. Yeah. 그러니까 두 명은 아들, 아드님은 네. twins and a daughter. Wow, that is quite a handful.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what would be the word to introduce yourself? 어떤 식으로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실까?
1: 저는 요즘에는 식집사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0: 아, 식집사.
1: Green finger.
0: 아, green finger. 네.
1: 근데 식물을 돌보는 거에 제가 요새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식물을 돌보다 보면 글감이 많이 생기고 아하. 영감을 많이 받고.
0: So taking care of plants. 영어로.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1: Plant 아닐 것 같은데.
0: 플랜트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식물 관리하는 일 네. 굉장히 매진하고 네, 계신데 네. So everything else is all kind of Arbeit?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다 네. 이제 파트타임이신가요?
1: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 정답은 제가 정했어요. 처음 작사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 영화 음악도 하고 뭐 yes. 하지만은 결국에 나한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지 생각을 했을 때 작사가 제일 재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아 작사할 때가 제일 설레고 재밌어요. 제 것 쓸 때도 또 남의 작품을 쓸 때도.
0: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I was just having so much hard time while interviewing, preparing the question.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Do you feel like you have done a lot? 본인이 생각해도 와, 참 나는 물론 작사가로서 네, 이제 네.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네, 계시지만 네. 와, 나는 참 많은 일을 했다.
1: 네. 네, 많은 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갓생 살았다고 놀려요.
0: 갓생.
1: 갓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산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근데 그 열심히 사는 데는 열정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었어야 해서도 있어요. 근데
0: She
1: 그게
0: has,
1: 결국에는 저한테 동력이 됐지만.
0: She had lived her life to the fullest. 그런 표현이 있죠.
1: 네.
0: Living life to the fullest. And that she has done that for sure. 하지만 또 아이의 엄마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요즘에는 자녀가 셋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that means you're patriot. 이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성인이.
1: 성인 됐어요.
0: 그죠.
1: 대학교 1, 2, 3학년.
0: 와, 1, 2, 3.
1: 막내가 한 번 더 반수를 해서 쌍둥이지만 1학년, 형이 2학년.
0: Then you have nothing else left to do then. 그냥 뭐 이제 알아서 다
1: 네, 네.
0: 할 그런 나이가 되었네요.
1: 이제 곧 군대 갑니다.
0: 아, 쌍둥이가 같이
1: 아니요. 첫 형이 먼저 가고 이번 달에 동생은 이제 겨울에 간다고 해요. 마음이 아파요.
0: 모멘트네요. 작사가로서의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I want to talk about her career as a lyricist because that's how you got started in the music industry. 처음에 이제 작사로 데뷔를 하신 거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0: May I ask what year you made a debut?
1: 실은 그 등록은 95년도에 조규찬 씨 1집으로 등록을 했지만 그 전에 김정민 씨 1집에
0: 슬픈 언약식 김정민 씨요?
1: 이제 그분의 1집에 동네 오빠들의 권유로 심지어 하나음악 저희 가족 권유가 전혀 아니고 동네에서 너 잘 쓰는데 이러면서 한번 써볼래 하면서 김정민 1집에 이제 처음으로 박근태 작곡 제 작사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첫 작곡 저도 첫 작사.
0: 박근태 is very famous composer.
1: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박근태랑 저랑 그래서
0: 그러니까 두 분 다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 네, 그런 곡, 단계였던
1: 첫
0: 거죠.
1: 첫 작사.
0: 와.
1: 그래서 친한 친구죠. 지금도 이제 잘 지내는데.
0: So 김정민 is that your 동네 오빠? 김정민 씨는 동네 오빠는 아니고 이제
1: 그
0: 같은 그
1: 동네 오빠들이
0: same district.
1: 예,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앨범을 낼 것이다 이러면서
0: 그렇군요. 혹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 아니고
1: 아니에요.
0: 그래서
1: 썼었고 그 1집에 나레이션 온 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0: 그쵸.
1: 녹음실에 온 김에
0: 그렇죠. 온 김에 뭐
1: 해라 기타 쳐라. 온 김에 코러스를 공 김에 나레이션 한번 해라. 그래서 김정민 씨 1집에 아주 오글오글한 나레이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접니다.
0: 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파묘가 돼가지고 최근에
0: 네.
1: 유튜브에 누가 올리셔가지고.
0: 파묘라뇨. 이게 굉장히 좋은 언커버라고 하죠. You made a debut in 1995. 근데 amazing thing is you wrote lyrics to this song in 1997. 근데 97년에 발표하신 게 바로 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인데요. So in two years made a huge leap.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불리는 it's steady seller maybe an understatement even.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이 처음 태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이 곡이 이제 하나음악이 한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막 이런 조금 어려움 속에서 장필순 언니의 5집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박용준 피아니스트랑 항상 작업을 했는데 이

0: 그랬더니 보더니 하, 뭐 이래서 다시 써올까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1: 있었네. 장필순
0: 동익이
1: 씨가.
0: 오빠가
1: 아,
0: 그래가지고
1: 오빠께서. 예.
0: 바로 빨리 녹음해 이래서 바로 녹음을 그때 했어요
1: 오케이.
0: 그날
1: Imagining Mr. 조동익 쌤.
0: 아 그랬어요
1: It's so good, man.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Some name dropping here. 박용준 씨는
0: 네
1: he is the other half member of the classic. 요즘에 이제 김광진 씨와
0: 네,
1: 클래식의
0: 맞아요.
1: 멤버이시고. So it was supposed to be in and this song was supposed to be in the album of 장필순 back then. And you know 조동익 was obviously the brother, older brother of Miss 조동익 씨. 그럼 오빠와의 어떤 이곡
0: 네.
1: 작업이었는데. Is it any different working with your
0: 네.
1: older brother?
0: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딱이 곡을 써봐 해서 준 것이고 많은 경우 최근에도 같이 작업을 할때 보면 가사를 줘야 곡을 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1: 아하.
0: 그러니까 무슨 곡을 써야 할지 일단은 너의 글을 보고 내가 느낌대로. 근데 이게 맞거든요, 사실.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덩어리 글을 보고 곡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음절을 붙여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이 저한테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 그 내용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I guess sometimes you receive a negative feedback.
0: 오빠가요?
1: 아까는
0: 아,
1: 이러는데 오빠께서
0: 그럼요. 무서워요.
1: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의 예를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제가 이제 처음 작사를 하다가 나는 사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써서 가져와라. 너 그렇게 말로만 하다가, 뭐, 저번에도 한다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와, 아직,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곡을 쓰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좀 아프게 말할 때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1: 굉장히 푸시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0: 네.
1: So
0: 요즘에도
1: he
0: 뭐 그런 게 있죠.
1: gave you some push in terms of, establishing yourself as a singer-songwriter. 이제 작성하다가 이제 언제 너
0: 할
1: 싱어송라이터
0: 거야.
1: 될 거야? 이렇게 자극을 하셨군요. 와, what a brother, 진짜.
0: 말은
1: 멋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0: 아,
1: 좋겠는데요.
0: 네.
1: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인데, just letting you know that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so just give her some space. 저희 큐티님들도 하나둘씩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상민님께서도 조동희님 반갑습니다, 제이님,
0: 반갑습니다.
1: 위즈덤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는데 에이미님도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which was released in 1997, and 조동희 is one of the biggest, I guess, hit as a lyricist, 그죠? 근데 또 작사가께서 부르시는 장필순 씨의 원곡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ake it away.

0: 제 리액션 줘도 될까요?
1: 네.
0: So good.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님께서는 제목부터 탁월한 명곡,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I guess just the title says a lot about this song. 그리고 필님께서는 Amazing Sister, 명곡 뒤에는 역시 뛰어난 원작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베스킨님께서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배로 잠깐 왔습니다.
1: 아이, 고맙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는 조동희님 얼굴을 처음 보는데 엄청난 미인이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엄마 복숭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윌스덤님께서도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요. 진짜 멋진 남매들 분들 덕에 제 학창 시절도 아름다웠어요. 라고 이렇게. That says a lot actually about the family. 근데 장필순 씨 원곡 We're so familiar with the original version by 장필순 of course. 근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1: 그래요?
0: 있으세요. 그죠? Do you hear that a lot sometimes?
1: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서로
0: 아, that's
1: 해가지고 그런
0: why.
1: 것 같아요. 말하 저 아까 말씀드렸던 박용준 씨는 제 1집 프로듀서였는데 제가 뭐 약간 옛날 버릇이 나와서 뭐 지르기라도 한다? 뭐 아니면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쓱 와가지고 말하라니까 왜 노래를 해? 그러니까 말하듯이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 말하라는 아니고 좀더 편하게 감정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0: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근데 요새
0: 말하듯 노래.
1: 필순이 언니 저 펜타포트에서 락커로 변신해서 막 엄청 요새는 샤우팅하고 계십니다.
0: Well, speaking of a rocker,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1: <네.
0: you were once a

0: vocalist for a rock band. Actually, we'll get to that just a bit. 근데 작사가들이 본인의 곡들을 이렇게 보통 부르진 않잖아요. You know, lyricists don't 그렇죠. sing their song.
1: 예, 그죠? 예,
0: 근데 이 곡을 부르실 때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왜냐면 원곡이 있는데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1: 내 자식 보러 한번 간 기분. 아. 예, 네, 근데 어쨌든 자기들만의 사연이 있잖아요. 거의 진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허구를 쓰기도 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도 내 얘기고, 내 아이 같은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진짜 이렇게 드러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제가 들었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윤선. 네. 님한테 드렸던 어린물 곡에도 제가 다시 제 앨범에 실었었어요.
0: 아,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Do you get that a lot? Like when people ask, 이게 트루 스토리인지.
1: 네, 맞아요.
0: 그런 질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1: 말하기 싫어요.
0: 아, 그렇죠. 그런 거 왜 물어봐. It's an art form. Just a fun ask. 그냥.
1: 그거 있잖아요. 사랑 노래 부르면 네. 어느 남자니?
0: 그러니까요. 그 백스토리를 네.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네, 그렇죠. 게 참.
1: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안 하는 것이 그 가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너무 강조되면은 right. 그 가수가 그 가수의 감정으로 부르는데.
0: 네, 그렇죠. 네,
1: 그런 생각이 좀
0: 들어요. 이 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질문을 드릴 텐데, because you are doing a lot of things, you know, in addition to writing lyrics yourself, you're also teaching lyrics 네. To students. 그 얘기 좀 이따 할 네. 얘긴데요. Speaking of being a rock vocal, 제가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이고, 네. It's one of the bands that I really love because 왜냐면 I'm a huge fan of 신윤철 네. Guitarist. 네, 신윤철 씨와 같이 이 원더버드의 네. 보컬리스트이셨다는 것을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1: As
0: I was preparing for the question. 근데 원더버드는 이제 고구마 씨나 또 이제
1: 박현준
0: 씨 이렇게
1: 손경호.
0: 네, 손경호 드러머.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에 그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맨 처음에 그 가사를 부탁했어요. 원더버드 1집에 고구마 글쎄요. 씨가 네. 이제 보컬이었을 때 그래서 가사를 부탁 신유철 씨가 가사를 부탁해서 노래하지 않는 새라는 노래 그 가사를 써서 네네. 드렸고 그랬을 때 거기 프로듀서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아 동희가 공연할 때 동희가 게스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가지고 노래를 처음으로 원더버드의 게스트로 한번 했었죠. 그러다가 원더버드가 이제 약간 1집이 이제 멤버들이 이제 다른 네. 앨범을 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원더버드 2 2집의 보컬로 저는 그때 이제 독집을 내려고 솔로를 내려고 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제 데모를 듣고 원더버드 2집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아, 같이 하게 됐죠.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게스트로 네. 이제 하셨다가 이제 보컬 메인 네. 보컬이 됐었는데 That's a beautiful story for a lot of people.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인데 이 차가운 달이라는 곡이거든요. It's a wonderful song. 진짜 Cold Moon 이 곡에 이제 작사까지 담당하셨죠. 그렇죠?
1: 이거는 저희가 곡 썼어요.
0: 아 곡을 그러니까 쓰셨.
1: 반을 제 작사 작곡을 그러니까 아하. 제가 거의 어찌 보면은 처음. 만든 곡들이죠.
0: 아하.
1: 그 곡들이 네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제가 쓴 곡인데 이 곡이 타이틀곡이 돼가지고
0: 너무 좋아요.
1: 미안했죠.
0: 뭐. It's a fabulous song. 그럼 한번 들어보죠. 네. This is a same 조동희 okay. 같은 분이신데 원더버드 시절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달.

0: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I'm your PD, DJ EQ. Our special interview guest, 조동희 님 is with us today.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에이미님께서도 저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오셔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굉장히 노래하실 때 I think you have a voice that really make people concentrate.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하는 그런 게
1: 안
0: 있으신 것
1: 들려서
0: 같아요.
1: 그런가요?
0: 아, 뭐라고 하는 거야?
1: 뭐라고?
0: 이렇게 볼륨이 작아서. 아, 너무 또 겸손하시고 제니님께서도 말하듯이 노래하시는 모습도 딸도 숨죽여서 같이
1: 아,
0: 보았네요라고
1: 맞습니다.
0: 이렇게 정말 차가운 달 아래 연주하고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그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와, 위즈덤님께서는 홍콩 배우 같으신이라고 하면서 저희 그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려주신데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원더버드
1: 옛날
0: 시절의 사진. 와, 약간
1: 와
0: 지금이랑 또
1: 진짜
0: 완전
1: 다르죠.
0: 또,
1: 저 때는 또 시니컬했어요, 제가.
0: 와, 완전 건드리면 안될것
1: 안될것
0: 같은 그런
1: 같은 성격도
0: 무서운.
1: 좀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0: 아,
1: 있었고, 예, 좀 많이
0: 그러시구나.
1: 변한 거예요.
0: 네, 그러시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한참 20년도 넘었을 때니까요,
1: 그쵸,
0: 지금부터.
1: 그쵸.
0: 그렇죠?
1: 25년도 더 됐을 거예요. 26년 전.
0: 네네. I mentioned that, 본인의 이제 곡만, 작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1: 네.
0: 가르치신다고. 근데, 30년 넘게 작사가로 활동하셨는데,
1: 네.
0: just to name a few, 뭐, The Classic, Shiny, On You, 정승환, 잔나비, 최정은, 이효리, SES, 조규찬, 정말 많은 분들의 곡을 쓰셨잖아요.
1: 네.
0: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들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그쵸.
0: 가사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1: 네.
0: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1: 네.
0: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What kind of question do you get the most often from your students?
1: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0: That'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그쵸?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0: 네.
1: 어디에서든 받아야지.
0: 와. Even the smallest thing that you see every day. 매일같이 보는 거를 통해서라도 받아야 된다.
1: 네.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무엇을 보든 써. 너 그럼 오늘 이거 보고 써. 이 식물 보고 써봐. 이 마이크 보고 써봐.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그렇군요.
1: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약간 소규모로 이렇게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 어떤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What are their objective of listening to your class?
1: 다 다른데요.
0: 네.
1: 정말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치유를 소개받았는데 여기가 약간 치유센터 같은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꽤나 많고.
0: 약간 힐링
1: 네.
0: 클래스군요.
1: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 치유 센터 같다고도
0: I
1: 표현했어요.
0: see. 아, it just cures everything.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데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도 스튜던트라고
1: 그
0: 들었어요.
1: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0: 아,
1: 얘기가.
0: 그래요?
1: 그래서 본부장님이 SNS에 여기 무슨 치유센터 같은
0: 아하,
1: 그런 곳 같다라고 올렸더니 이제 후배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0: 네.
1: 예,
0: 그럼
1: 많이
0: 저희
1: 오셨죠.
0: 본부장님, can you rate his potential as a lyricist? 저희 본부장님의 작사가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1부터 10으로 보신다면 10이 최고고.
1: 8,
0: 죄송합니다.
1: 8.
0: 8.
1: 네.
0: 데뷔하셔야겠네요. He's got to make a debut.
1: 화장일까요? 부부장님, 아니, 근데 정말
0: 와,
1: 잘 쓰세요. 그리고 되게
0: 나.
1: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0: 아,
1: 아직도
0: 그래요.
1: 기억나는 어떤 글들도
0: 아,
1: 있고, 반장님이셨어요.
0: 와우. 이 본부장님 이후에 커리어가 보이는데요. 와우, 됐어. 이따 지금 아까 계셨는데 지금 다시 안 계시는데, I'll tell him about that.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곡들 이제 작사를 많이
1: 네.
0: 해주셨는데, I guess 이제 내가 내 곡을 싱어송라이터로 부르고 싶다라는 As Your Brother 조동익님 says 언제 할 거냐고 and
1: 맞아요.
0: 결국에는 데뷔도 하셨고 and very active, releasing your own song. 본인의 곡들도 많이 하시는데 딱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야겠다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희 딸이 유치원을 갔을 때 엄마를 원래 엄마 이름 먼저 쳐보거든요. 컴퓨터 배울 때. 그때 쳐보더니 집에 와서 엄마 가수였어? 엄마 음악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도 유치원을 다니니까 다시 하세요. 정말 그래서 컨펌을
0: 아하.
1: 딸이 권유를 하였어요.
0: 아하.
1: 그래서 용기를 내서 1집 준비를 해서 냈죠.
0: To get that kind of support from family members means a lot.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0: 맞아요.
1: 밀어주는 네. 거는 네. 정말 좋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이 꽃차례라는 네. 곡을 준비하셨는데 네. It's a song that we played on this show before.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신곡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곡이어서 아마 들어보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2024년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그 아이들만 크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20살이 될 때 예, 썼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곧 거의 20살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할 때쯤 아, 네, 지난 20년을 반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꽃차, 나의 꽃차례, 나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 전쟁터에서 시를 쓴다. 왜냐하면 가수 하림 씨가 라디오에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 누나는 거의 종군 가수네요. 거의, 집에서 어떻게, 가사를 쓰고 음악을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고 아 그렇지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와중에도 글을 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1: 그런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Raising three kids and still write lyrics. 왜냐하면 그 감성이
0: 맞아요.
1: 그 감성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아이들 raise하는 감성과
0: 맞아요.
1: 나의 외로움이 그 감성을 오버랩할 수 없잖아요.
0: 애들 자면 이제 그때부터 출근 느낌.
1: And then when as soon as you get into sleep, you get into the 나의 외로움이
0: 무드 맞아요.
1: Right? 네. 그러면 그 꽃 차례라는 게 이제 꽃의 차례, 꽃의 시간이라는 그런
0: 꽃이 이제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름꽃, 뭐 봄꽃, 가을꽃 있듯이 심지어는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른데 사람은 어떻겠니 하면서 제가 저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거죠. 꽃꽃이 또 피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의 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거고.
1: I see.
0: 네.
1: Time to bloom, I guess, for sure. 좋습니다. 네. 이번 곡은 이제 백킹 트랙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0: 네.
1: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this is 조동희, live from the studio, 꽃차례.

0: 맞습니다.
1: 예스. 감독님, 이 제가 준비한 빵빠레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이거. 아,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 빵빠레 뭐 죄송해요. 제가
0: 빵빠레.
1: 아, 너무 박수를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랑은 안 맞는 빵빠레였는데 제 마음은 아시겠죠.
0: 알겠습니다.
1: You know how I feel, right? 네. 정말 와. 1033님께서 쌍둥이 아드님을 포함해서 세 아이 키우시는 게 조동희님의 감수성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고 다시 활동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0: 고맙습니다.
1: 문자 주셨고요. 2021님께서 한 편의 시를 노래한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저도 이 곡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사 전문을 올려주셨는데.
0: 아, 정말요?
1: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가을에,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있대. 늦게 피는 것이 뒤처진 게 아니듯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사는 거야.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도 인터뷰를 많이 해오시면서 I'm sure that you have done countless interviews. 아마도 I'm not sure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But I'm not sure if it is something that you would really want to talk more about. 이게 이제 아까 로열티 패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동희 씨는 오빠 두 분, 조동진님, 그다음에 조동익님 두 분 정말 거장의 오빠를 두신 그런 뮤지션이시기도 한데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What was the like atmosphere like living with such a legendary brothers?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레전드는 아니셨겠지만은 어떤 분위기셨는지.
0: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1: 두 분 다
0: 동지 오빠 댁에 놀러 갔을 때도 또 동희 오빠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놀다 가는 사람들이 놀다 가는 곳 신경 안 쓰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집에 항상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랬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무관심한 관심?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동준 오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슥 밥 먹을 때 이거 너 좋아

0: 좋아하던 거잖아. 그 전에 제가
1: 음.
0: 젓가락에 간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1: 아,
0: 것처럼,
1: I see.
0: 예, 동의교빠도 마찬가지고.
1: Which is how his music is like. 그분의 음악이 그럴
0: 네,
1: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조언도 툭 해주시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시그널 OST 불렀을 때 조동진 님의 데뷔곡이잖아요.
1: 네.
0: 그 행복한 사람 제가 30년 후에 부른 건데 그때 곡을 사주셨어요. 잘했다. 잘해. 칭찬이 일생에 많지가 않습니다. 토탈 이두 분을 합쳐도. 근데 그때 칭찬받았고 나의 이름이 넓을 때 썼을 때 칭찬받았고 그리고 1집 냈을 때 동익이 오빠가 노래 좋다. 요 정도? 그런 정도고 그렇게 칭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없이 응원해주는 마음 같았어요.
1: That's
0: 그래서
1: just so
0: 이제
1: warm to hear. 정말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이신가요? 동익이
0: 아니요,
1: 오빠, 동진이 오빠,
0: 아니요.
1: 노
0: 동익이
1: 전혀?
0: 오빠는 물 같고 동익이 오빠는 좀 숲 같다.
1: 숲,
0: 숲
1: 물과
0: 같다.
1: 숲.
0: 네, 그런
1: 아,
0: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조동희님은 물과 숲, 그 다음에 어떤
0: 저는 저 식물
1: 식물
0: 그 안에 식물
1: 근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Huge expectation, 정말 having two legendary brothers, living up to that name.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0: 아이
1: 거짓말일 것
0: 너무
1: 같고요.
0: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동진 오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비교, 비유, 비난에 강해져.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뭐 오빠만 못하네 또는 오빠는 그러지 않았어라는 말이 항상 있었고 잘하면 동생이니까 잘하지 못하면 동생인데 못하네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기사가 있는데 진짜 작은 기내지에 몇 줄짜리였는데 제 앨범을 소개하면서 조동희는 너무 큰 나무들 아래서 시들지 않고 그 옆에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나무를 심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1: That must been a quite a inspiration for you as an artist. 왜냐면 아티스트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나만의 어떤 모습으로
0: 네,
1: 내 그들의 모습으로
0: 맞아요.
1: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동희님은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 왜냐면 분이 계셨으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But you have done a admirable job for sure. 그렇다면은 또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이 one of our cutie님, 저희 청취자님들을 큐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0: 큐티님,
1: 귀여운 분들이라
0: 귀여운
1: 하셔서
0: 큐티님.
1: one of our cutie님, wisdom님 says 한강 작가님과의 인연도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 작가께서 이제 그 조동희 씨가 출판하신 에세이 추천사를 이렇게 써 주셨는데 how did you meet?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0: 작가님이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1: 네.
0: 부르시기도 하시고
1: 앨범도 그러니까 내셨죠?
0: 그래서 푸른 곰팡이 공연 때 학전에서 시리즈 공연을 할때 오셨어요. 지인이랑
1: I
0: 같이. 그래서
1: see.
0: 공연도 보시고 그때 인사 처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또 놀러 오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1: I
0: 얘기도
1: see.
0: 나누고 이제 막 서로 좀 교류를 했고 선생님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좀 진짜 많은 자극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자극? 그런 걸 받았어. 저런 어떻게 저런 맑고 깊은 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1: 네, 그
0: 굉장히 오랜만에 또
1: 독립서점.
0: 뵀는데 제가 편지를 드렸죠. 식물이랑.
1: I
0: 너무
1: see.
0: 좋은 나한테 영향을 줬다.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1: I see. Because we've introduced her music before. 한강님의 이제 곡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을 생각하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감성이 맞닿는 부분이 I see an overlap of emotions of you two. 그렇군요.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As I said, Miss 조동희님 is Miss 조동희님. 하니까 좀 is doing a lot of things. And one of the very interesting thing that she is really focused on these days is running a planetarium이라고 해야 되나요? Planetarium?
0: 그래요?
1: 식물원을 운영.

0: 알고 네, 계신데 네. and she's actually teaching her class at her planetarium 네, 네, too.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식물원 요즘 식물원 어떤 곳인가요?
1: 아,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사 수업을 하는 작업실이 또 필요해서 저 보통 음악 작업 집에서 하는데 네. 수업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는데 너무 식물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식물을 키울 만한 곳으로 테라스도 그런 데로 옮기면서 나는 저녁에만 쓰는데 낮에 이 식물들 어쩌지? 그러면 식물을 나가서 맨날 돌봐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식물을 팔아달라 우리한테 우리가 너의 그 큐레이션 된 그걸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팝업처럼 뭐 팔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예 식물원이라고 지어야겠다. 제가 최소 우주잖아요, 레이블이. Right. 우리 집안에 책상에 작은 식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식물을 또 전파하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에서 제가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식물이 주는 위안, 네,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입의 도파민 그런 것들 좀 전하고 싶기도 해서 저녁엔 수업하고 뭐 이렇습니다.
0: You 재밌어요. just have so many ideas and so many inspiration. 진짜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네. 그런 어떤 열정이 있으신데 I wanted to ask you because you're running a label called the 최소
1: 네.
0: 우주.
1: 네.
0: 저는 그 레이블 이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1: 네.
0: 싶었어요.
1: 네. 네.
0: 너무 귀를 확 끄는 레이블 이름이군요. 최소 우주. 어떤 왜 최소 우주일까?
1: 최소 우주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작은 투명하고 작고 완전한 우주다. 완전함, 완벽함과는 다르잖아요. 예, 네, 완벽은 흠이 없는 상태고 완전은 온전히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온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흠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작은 우리들이 만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최소 우주라고 지었습니다.
0: 와, that is a naming done by a lyricist. 이제 작사가가 하는 네이밍은 뭔가 이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와, 오늘 정말
1: 이거 근데 어디서 네. 최소 우주라고 쓴 거 맞죠? 최소.
0: That could be your next endeavor. 식물원 옆에
1: 네, 최소 우주. 채소 가게를 열까?
0: 와, 진짜 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서 음악 외의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Wish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네.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네.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This was also same 앨범 그 꽃차례가 수록된 앨범 곡이죠.
1: 네, 그 곡을 네. 제가 혼자 부른 버전이 제 네. 앨범에 있고 네. 그 크랙넛의 한경록 씨하고 네. 듀엣으로
0: 캡틴 록
1: 캡틴 록하고 예. 우리 사랑 응원가 한번 만들까?
0: 오.
1: 그래서 제가 가사 써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곡이 왔어요. 그래서 그 되게 일사천리로
0: Just like that.
1: 네, 이거야 하면서 사랑을 응원하자 우리 낭만을 응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낭만가라고 부르거든요.
0: Very 그러니까 딱 보면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unlikely combination인데 굉장히
1: 맞아요.
0: 또 두 분이
1: 그리고 경록 씨한테 이렇게 불러라 했거든요. 네. 정말 잘 어울렸고
0: 아하.
1: 경록 씨 어머님께서 네. 조동희 씨한테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우리 아들의 이런 면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보시면은 러블리한 어떤 소년이 노래하는 것처럼
0: 네. 네.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오늘, again, thank you so much for
1: 네.
0: being here.
1: Hi.
0: 정말 such a fun time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진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1: 네.
0: 또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1: 너무 즐거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and we'll say goodbye together.
1: 네, 큐티님들 또 뵙겠습니다.
0: 큐티님들 불러주셨습니다. We leave you with 조동희 캡틴 록 연애시 러브 포엠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几顿。

0: To only one person to be with the patient. So I was not allowed to enter the hospital room. So my mom was there. And according to my mom, she told me that as my dad was about to move to the surgery room with my mom, the patient right next to my dad, he was being really kind and everything. And he said to my parents, "Oh, you guys are so sweet together." Now, I was thinking, okay, is that a proper word to say to someone who is facing an immediate surgery? 그래서 그분이 악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참 두 분 보기 좋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악의는 없으신데 뭔가 말이 제 생각에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잘해주셨대요. 또 막 음료 같은 것도 건네주시고 하셨는데 딱 수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아, 두 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말이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장황한 그런 위로의 말이 안 나온다면 그냥 옆에 좀 있어주고 이렇게 뭐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Anyways,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with me, but talk to me, Morning Groovers. I'm always waiting to hear from you because this is live broadcast. 보는 라디오 일찍부터 열려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열려 있기는 해요. 우리 모닝 그루버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 방문해 주세요. So come visit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to watch me live, to talk to me live, and let's go! 여러분들이 또 일찌감치 출첵 문자 남기시고 계시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코모닝그루버, 기야! 오늘은 시원한 아침 기온, 얼마 만에 상쾌한지 감도 안 와요. 에어컨 없이 창문 열고 잤더니 상쾌한 기분에 늦잠도 안 자고 쫙! 모닝그루버 start! So looks like you're having some nice and cool morning to start with. And as long as you're with Morning Groove, you're gonna feel so much better. The air feels different. Now, I can guarantee that for sure. Actually, when I was at home this morning, getting prepared, it was still hot. I don't know, maybe the heat was locked up inside my house, but then it was still hot. 에어컨 안 틀어져서 그런지 막 더운 날에는 솔직히 화장도 하기 싫고 막 머리 말리는 것도 덥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But then like I had to go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yways to get prepared for the live broadcast. But then I went outside of home to get to the parking lot. Ooh, and the air felt really nice. 너무 시원한 바람이 막 불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So for one second, I actually wanted to pull down the window and drive without putting the air conditioner on. 근데 또 에어컨 켜니까 더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이 상쾌한 공기 많은 분들께서 만끽하시면서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코코님 되게 신나셨네. 코코님께서 The message actually continues. 오늘따라 티붕이코도 반짝반짝 써마피디님 미모도 눈부셔 알바도 열일이죠. 아, 그러네요. 역시 사람이 더우면 움직이기 싫은데 Once the weather gets better, like it gets you moving, right? We feel so So helpless and less of energy when the weather is hot. But now I think we can get on and get moving. Get our working done if you're a part-timer for Morning Groove.
1: 코보인 키가 더 코가 더 반짝반짝해 보이시나요? 좀 기름진 거 아닐까요? 피지가 분비가 좀 원활해졌나? 우리 티봉이가? 궁금하시면 한번 보러 와주세요. 안녕 여러분. 지금 손 흔들고 있어요. 티봉이가. 티봉이에게도 많은 인사 건네주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오늘도 모닝그루브 들으면서 활기찬 아침 시작합니다.
0: What a way to start your morn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right? Happy Life Morning Groover, you're doing a fabulous job. Dr. Paper,
1: 굿모닝.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해요. 아침 공기가 시원시원.
0: If you haven't felt what it feels like to be outside this morning, go ahead and try to feel that air. It feels super nice, I can guarantee. And more check-in messages, of course, from Bensboro. Hello, good morning from Central Europe, as you're always saying that, to greet us.
1: 선샘 모닝그룹으로 오셨고요. 상민님, 펭귄킬러님, 그리고 영H님 완벽한 출첵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100점짜리 모닝그룹어 드리십니다. 저도 오늘 100점 방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너지 끌어올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모닝그룹어스.
0: 자, let's move on now because it is time for MG Q&A.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alking about objects, actually, not about a person. 뭐, 세 가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respond, Oh, I love my wife, I love my children, I love my husband, I love my girlfriend, my boyfriend. It's kind of obvious. So, no. We're not going to be talking about a perso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objects, morning groovers, because we have to constantly look for the things that we like, the things that we love in our life to fulfill our life, everyone, to actually feel that our life is good. Okay? So let's all think about that. Although the three things might not pop up in your head in a second, you're gonna think about it, okay? And then you're gonna respond to me about those three favorite things of your own. For example, it could be like, oh, my favorite thing is my Tumblr. 저는 텀블러 정말 좋아해요. 제 거, 제 애착 텀블러거든요. 이거 없으면 외출하는 게 허전해요. 막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Oh, one of my favorite things is a handwritten letter from my children.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써준 손편지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집에 요즘에 식세기를 샀는데 요즘 아주 효자템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So let's all get our brain work done. Think about it and talk about it all together. 자, 썸머가 가장 좋아하는 것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Well, first of all, I would have to mention that one of my favorite things is my own bed. It's very, very comfy. And I love the design of my bed. 침대를 산지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정말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침대 자체도 너무 예쁘고, 침대가 딱제 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좀 휘감는 느낌이 있거든요. It's very, very cozy. And I love it. And I do so many things there. I rest. 제가 딱 유일하게 정말 100% 쉴수 있는, 막 핸드폰도 하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쉴수 있는 저의 정말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So I love my bed. I also love my kitchen. Because weirdly, I find peace in my kitchen somehow.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고 이럴 때 부엌에서 차분하게 요리를 하거나 이러면 좀 그래도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And also another thing. Yeah, I guess I did not want to mention it, but I would have to say honestly, 요즘에는 AI 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뭐 일하는데 약간 제 서포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이래서 I love AI. So Those are the three of my favorite things. 제가 좋아하는 거세 가지 나왔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모닝그루버가 가장 좋아하는 거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morning groovers. I left you guys a question, so think about it while we listen to Mocha, the best thing.

0: Wednesday, the 12th of August.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he recent spell of extreme heat has eased somewhat, but temperatures will climb again during the day. In the Sudokwon, Chungnam region, and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feels like temperatures could reach around 33 degrees Celsius, so it will still feel quite hot. There is also some rain in the forecast today, mainly along the Dong'an from this morning. For the time being, morning temperatures will stay close to or slightly below seasonal averages, while daytime temperatures will be around normal for this time of year.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7 to 24 degrees Celsius, with afternoon highs reaching between 25 and 33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6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1 degrees Celsius in Daejeon, 33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31 degrees Celsius in Daegu.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2.4 degrees Celsius. That is the latest on today's weather.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a big welcome to our 하진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So I took a glance at today's open chat room. Today 우리 카톡 어플 가면 TBS EFM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오늘 유난히 우리 모닝 그루버들이 좀 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Looks like our morning groovers in our open chat room look extra excited today. Maybe this is because of the weather.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조금만 시원해져도 막 더 움직이고 싶고 막 활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To be honest with you guys, I've been feeling less of my energy for the past few days, and I wanted to figure out what was wrong with me because normally I would always be energetic, always wanting to do this and that, but I just didn't want to do anything for the last couple of days. 날씨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 왜 이러지? 나 옛날에는 막 이 시간에 막 운동하고 막 뭐 이것저것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다 날씨 영향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계절이는 거에 세상 감사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좀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I think this is like my first time ever for hoping the weather to be a little cooler. 그래도 전 더운 날씨 너무 좋아하고 여름이 끝나가는 거 아쉽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올해는 좀 이제 금방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더웠다라는 거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1: Now regarding MG Q&A, let's talk about the three things that are your favorite.
0: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우리 Morning Groovy, Morning Groover responded,
1: the favorite things of mine are number one, mornings.
0: Okay, so I guess you're a morning person.
1: And second, the Morning Groove radio show.
0: Aw, thank you so much.
1: And number three, Summer Pity's voice on YouTube. Does that count as a thing?
0: Of course. 뭐, 그렇죠. It could be definitely be counted as a thing. Because obviously your answer is perfect. 또 썸머라고 해주시니까 뭐 저를 여러분 물건 지급해 주셔도 됩니다. 전 썸머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런 답 대환영이고요.
1: So everything is related to morning.
0: 이 시간, 두 시간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시겠다. 그쵸?
1: Because you have your favorite things going around like the whole entire 2 hours. Morning, the morning radio show, Summer's voice.
0: 또 이러면은 또 더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Morning Groovy, thank you so much.
1: You're one of my favorite too.
0: Ben Sparrow says, my favorite three things. Number one, peaceful and invigorating rest and sleep.
1: Oh, of course, we need that 100% as a human being. Life is a dull, you know, we are always having some hard times. So absolutely, we deserve this time. Peaceful and nice rest. And also number two, delicious dishes.
0: Ooh, so comforting just by hearing that.
1: And number three, looking forward to the viewable radio shows of Morning Groove.
0: Oh, thank you so much.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려있는 보이는 라디오예요.
1: Although we don't get like 100 and like 200 views every day, although we get very few views, you know, we still have this viewable radio open just for this couple of like 10 people watching. 저희는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조회수를 부풀리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라도 보시는 게 어디예요? 이분들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그런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세 가지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답정너로 여쭤본 거는 아닙니다. 모닝그룹이라고 대답해! 대답해! 이런 기대로 물어본 거 절대 아닌데, 또 이렇게 알아서 명예 알바생처럼 이렇게 답을 보내주시면 감동할 수밖에 없죠. 좋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bout those three favorite things of your ow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later in our program. 과연 우리 윤 감독님의 좋아하는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독서를 좋아하시는 남자인가? 책? 아니면, 아, 핸드폰에서 그 웹툰을 좀 즐겨보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이겠네요. 핸드폰 정말 뭐할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Try to be more precise if you want to respond smartphone, okay? I want to hear about all those juicy details and those precise reasons, okay?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in a minute. Here is Feast 1, 2, 3, 4.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hree of my favorite things. We're gonna continue to talk about that.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펭귄킬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 돈, 사랑, 명예. 너무 속물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예시를 찾다 보니까 저는 제 침대. 중요하죠. You know, why wouldn't it be important? Money, you know, it's really, really important. We all live for money. And yeah, we do need a little bit of love too. Fame also. Yeah, those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that we have to chase. 돈, 사랑, 명예. 셋 다 정말 중요한 걸까요? 명예가 안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돈만 많다면 명예 따위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 Yeah, it gets me thinking. 돈, 사랑, 명예 중요한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그리고 킴스팸 모닝그루버. 저는요, 외로움을 달래줄 라디오 그리고 메마른 가슴을 적셔줄 술 한 잔 그리고 심심할 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명탐전 코난과 같은 만화책이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The things that I love most in life are the radio that keeps loneliness at bay, a glass of alcohol that soothes a dry heart, and comic books like Detective Conan that keeps me company when I'm bored. Oh, absolutely. So for Kim's fan morning groover, if you had to be locked up in a house for about a year by having radio and also a little bit of alcohol and those comic books, would that make you happy still? 뭔가 나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난 1년 동안 집콕해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겠죠? 진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딱 세 가지만 있으면 특히 집순이, 집돌이 분들은 나 집에서 안 나가고 1년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So I wonder if you like those three things up to that level. 우리 베니 모닝 그루버는 Good morning! The three things that I like, of course, are my phone, my laptop, and music. Ooh, absolutely. Music is my life. Who doesn't need music? Music, even though you're not a music lover, just by hearing some good music, it really gets you moving a little bit, puts you in a different mood. So absolutely, music is so important. And of course, we would have to include phone in that category where we said money, love, and fame, because our phone, we feel pretty dumb and stupid without our phones, don't we? 핸드폰 없으면 진짜 바보 되잖아요, 요즘에. 뭐, 은행.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뭐 등등 뭐 급한 연락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내 모든 정보 심지어 요즘에는 신분증까지 다 이 핸드폰에 들어가니까 핸드폰 빼먹을 수가 없죠. 핸드폰이 섭섭해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내가 지도도 제시해주고 내가 검색도 해주는데 어떻게 나를 빼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핸드폰이 삐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핸드폰도 껴줍시다. Okay, okay. You fit in the category for sure. You're doing a great job, our smartphone.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서 뭐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I met one of my seniors last week. Max, of course. 제 선배는 무슨 문철 선배밖에 없나요? 어쨌든 요즘에 제일 많이 만나는 선배 중에 한 분인데 문철 선배가 최근에 로봇 청소기를 샀대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So yeah, a robot vacuum cleaner. That's one of his favorite things.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 무엇들이 있는지 더 얘기 나눠볼게요. So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bout three of our favorite things. So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DJ 바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선점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틀어드리겠습니다. So along with your song request,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where you can watch me live at the same time. How fun! 우리 신청곡이 와가지고 누구의 신청곡일까요? NCT 127, NCT 127의 Vampire Favorite 노래 베니님의 신청곡이군요. 듣고 오도록 할게요.

And that was Blue Spring by Tomorrow by Together. 투바투의 Blue Spring 듣고 오셨습니다. 질문이 모닝 그룹을 left a com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Good morning.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무니무니 질문이 모닝 그룹을. What are the three things that we truly, truly like in our daily life? Those necessary things in life that makes us happy and feel pleasant.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언제 해보셨겠어요? When would you ever think about this ever? Well, morning group always provides you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ose good things in your life. That's why we have to listen to morning group.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해주고, it makes you

realize how life is good.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we have to, you know, use this time to think about all of that. Okay? 우리 루시아 모닝그룹업계에서는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세 가지. 이상형 세 명이 제 즐거움이에요. 최산, 허남준, 유태호 씨요. 진짜 요즘 핫한 분들만 좋아하시네요. 에이티즈 중에서 최산 멤버만 딱 좋아하시는 건가요? 근데 보니까 최산 씨, 그다음에 허남준 씨, 약간 이두 분은 좀 공통점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유태호 씨는 또 약간 약간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다 각자의 매력이 있긴 하겠지만 유태호 씨는 되게 진하게 생기셨잖아요. 이세 분을 좀 번갈아 가면서 덕질하시면 인생이 즐겁긴 하겠어요, you know? Following all those contents that includes your favorite guys, your favorite celebrities, you know, that would require a whole day for you to look up. 그래서 하루가 시간이 빨리빨리 이렇게 덕질하면 빨리 가기도 하고, 인생의 즐거움이죠. 덕질해봐서 저도 그맘잘 압니다. 모모즈이신가요? 유태우 씨의 팬카페 이름이 모모즈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방송했을 때 유태우 씨 방송에 모셨을 때그 팬클럽 이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Yeah, he's got a really cute fan club's name, 모모즈. 좋아요. 덕질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코코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 우리 냥이들, 우리 TJ. 아,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 wanted to focus today's topic specifically on objects, but obviously you can't help yourself. 얼마나 좋으면 또 이렇게 보내셨겠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내가 덕질하는 대상은 제가 봐드릴게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운 거 사실이고요. 냥이들은 또 어떻고요. 그리고 TJ, 뭐 좋아하시는 그 연예인분 TJ 덕질하시면서 늘 행복한 거 알죠, 알죠.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빼먹겠어요. 냥이들 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I went to a mall yesterday afternoon and I saw a man wearing a huge bag and on his shoulder he was wearing some sort of a muffler and it turned out to be his cat. I was so shocked. Can he even do that? 고양이인가? 그리고 보니까 두 마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고양이 배낭 안에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어깨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낸시랭처럼 진짜 고양이인 거예요. It was like a live cat. 근데 뭔가 고양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어깨에 얌전하게 걸쳐 있지?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라서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고양이가 나름대로 되게 하이 어깨에 걸쳐진 고양이 처음 봐? 이러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이 저를 쳐다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냥이들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코코모닝 그룹어 냥이 이렇게 자랑하실 거면 사진도 가끔씩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동물 러버로서. 우리 체육부장님, 늦게까지 미드 보다가 이지야 일어났어요. So I've been watching some American series last night and I woke up late. Ooh, does that mean that you didn't make it to your workout today? 그럼 오늘 운동 못 가신 건가요? 어머, 세상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신 거 아니야? 체육부장님이라면 충분히 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어떤 미드 보셨길래 그렇게 재밌었나요? 미드 재밌는 거 요즘 뭐 있어요? 우리 모닝그룹버들. 요즘에는 한국 그 드라마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미드 안본 지가 오래됐네요.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watched any series from abroad because we have so many good series that are being released here in Korea. Go K-Contents! Anyways, the message continues. 저는 운동, 음악, 초콜릿이요. 저는 어제 출근길에 계속 들었던 Smash Mouth의 I'm a Believer 신청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for you, it's workout, music, and chocolate. I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be a chocolate lover. 초콜릿 좋아하시는구나. 초콜릿을 운동하시면서 드시긴 하는 거세요? 아, 요즘에 되게 프로틴 초콜릿 바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I guess, yeah, it gives you energy, doesn't it? 가끔씩 이렇게 당 떨어질 때 초콜릿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Is there any specific kind of chocolate that you really like? 뭐, 초코하면 다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건지, 전 초코하면 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I love hot chocolate, cold chocolate, chocolate cake, chocolate bar, chocolate and banana cake. 초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초코 맛을 항상 고르는 편이거든요.
Morning Groovers, what are the top three favorite thing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또 의견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hall we now listen to a song dedicated to our 체육부장님? Here is I'm a Believer by Smash Mouth.

0: or to continue having conversations with that person. 그래서 막 약간 정적일러요, 저도. 뭐 특히 뭐 어디 밖에 이제 외부에 다른 일을 하거나 할 때, 뭐 어디를 이동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그 정적을 못 참아서, 선배님 이거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But then actually that really helps. 그래서 꼬리를 꼬리 물어가지고 대화가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할 말이 더 생기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전 짝꿍이나 뭐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에도 막 게임 같은 걸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갑자기 우리 몸으로 말해요 게임 할래? 이러면서 막 리스트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춤으로 막 이렇게 막 보여줘. 이거 뭐게? 막 이러면서 전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내 주변 친구들은 좋겠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 가져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Anyways, yeah, these topics are really nice. It's actually too good to be shared only here on Morning Groove, so go ahead and share it with your family, your friends, and your coworkers. Ask them these questions, and you're gonna continue having some nice conversations with them too.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루시아 모닝그루버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 또 질문 어떤 거 할지 또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고민을 해야겠네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께서 The three things that she really likes. 매일 아침 모닝그루버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올 여름에 새로 산 호텔 스타일 이불 세트. 가볍고 빠실빠실 몸에 닿는 감촉이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und of Music 마리아가 부르는 My Favorite Things 신청합니다. I really love the hotel style bedding set I bought this summer. It feels really cozy. I also love my Wednesday book club where I get together with my friends to read. Well, today is your day. 오늘 정말 하루 종일 기분 좋으시겠다. 빠실빠실 그 촉감 좋은 이불 세트에서 주무셨고 또 오늘 또 독서 모임 하실 거고 즐거운 수다, 즐거운 책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누시겠네요. What a day you have ahead of you. 오늘 하루도 많이 많이 기대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three thing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세 가지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TBS EFM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좋댓구알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부탁드릴 때마다 오그라들고 조금 구질구질한 느낌이 있는데 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all about this, so wait just a minute because we're gonna now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Julie Andrews from The Sound of Music, My Favorite Things.
1: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It is time for some nice in-depth and also soothing music time, everyon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코너,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어요. 노래 한 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2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그님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와 그리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ve got another song for you, obviously. This time it i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also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artist and also the song title. I guess the song title will be the same today, so all you need to do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오늘은 노래 제목이 똑같을 거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가수요. 외국이 번안했는데 어떻게 노래 제목이 똑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what kind of song that might be? I know you might be all curious, so I won't let you guys sitting there just wondering, because I will let you guys know about this song right away.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Andreas Sandlund, 사랑했지만. 이라는 곡을 들어볼 거예요. Although I love you. 사랑했지만 뭐. 그 뒤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사랑했지만 뭐 어쩌라는 거지?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노래 들을 건데 The song is by a foreign musician, Andreas Sandlund. 과연 원곡자가 누굴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모르시겠다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참여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Before we listen to a song, just before we listen to a song, let me provide that hint for you. Because I'm a very kind angel. 저 천사같이 착한 썸머가 여러분들께 또 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세요. So the original musician, 이 원곡 가수는요, 김 씨의 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folk 가수입니다. So think of one of Korea's most beloved folk singers who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이제 다시 이 노래 부르신 그분인데요. 오늘은 사랑했지만 노래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랑했지만의 원곡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BS EFM 댓글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로 남겨주세요.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우선 리메이크 먼저 들어볼까요? 번안한 버전. This is the remake version. 사랑했지만 by Andreas Sandlund.

Though I love you, what a lovely and soothing song it is. 노래 정말 감미롭고 좋지 않나요? 우리 모닝그룹버들. Though I love you. 과연 이 원곡자 누구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Although I love you.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했지만, 아니겠어요? 우리 모닝그룹버들. 정답 한번 보내세요. 아리송, 아리송 하시나요? 정답들이 정말 찔끔찔끔 왔는데, 한번 그 찔끔찔끔 온 문자를 읽어볼게요. 아, 우리 모닝그룹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는 또 이렇게 어려운 거막 철석같이 맞춰주시면서, 또 언제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맞히지 이러면은, 또 의외로 또 정답이 조금밖에 안 오고 막 이래요. 정말 이렇게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Are you gonna play push and pull with me, morning groovers? Oh my gosh. Okay, 우리 얼짱님께서, 늦잠 자서 이제 듣네요. 어머, 신기방기! 원곡자는 김광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 little late today, and you're quite surprised about the fact that the original musician is 김광석. 오, 김광석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과연? Who else? 민준, 리나맘, 어서오세요. 어머, 김광석 가수분이 부르신 게 원곡이었어요? 어머어머, 소름 끼쳐요. 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못 듣는 동안 유튜브랑 다른 시간대에 제 방으로 들었답니다. 라이브 듣고 봤어용!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long time no see, 민준, 리나맘.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듣는 모닝그루브가 훨씬 더 재밌기는 하죠. It's alway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Live is way more fun. Now listening to the reruns. 어쨌든 신기하죠. 김광석 가수분이 원곡자였다니? 막 이러면서 놀라신 것 같은데 0117 모닝그루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인가요? 같은 곡인데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So it seems like they are the same music, but it feels really different. 맞아요. 느낌이 원곡과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약간 업한 느낌이 살짝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guys think? Do you guys prefer the remake version or do you prefer the original version? 난 그래도 원곡이 좋다. 리메이크가 조금 더 다르네요. 다르고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Well, although I love you by Andreas Sandlund, the original musician is, of course, 김광석 씨였습니다. Yo, some of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여러분들, 뭐, 극소수지만 그래도 정답을 잘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극소수라고 자꾸 제가 강요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알바생들. 회초리, 호랑이 선생님 지금 회초리 들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Okay, so let me give you some info.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요. 고 김광석 released this song 사랑했지만 on his second album back in 1992. 어머, 제가 태어났던 한 해네요. The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a singer-songwriter 한동준 and 김광석's deeply emotional interpretation helped turn it into one of his best ballads. And over the years, it has been covered by many Korean singers, of course, including 김경호, 김범수, and 김현우. 우리가 사실 이 노래 가사 사랑했지만 이 노래를 안 들어본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Andreas Sandlund, while he is a Swedish singer-songwriter, 왜 스웨덴에는 이렇게 저명한 그런 뮤지션들, 실력파 뮤지션들이 많은 걸까요? 궁금했어요, 항상. 뭔가 그 스웨덴의 어떤 뭔가 음악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있는 건가? 누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안 만드시나요? 저 되게 궁금한데. Anyways, Andreas Sandlund created the first English language remake of 김광석's 사랑했지만 back in 2014. Rather than simply translating the Korean lyrics word by word, the English version reshaped the lyrics around the same theme of loving someone while knowing the relationship cannot continue. Sandlund also performed the song with his original writer 한동준 at 2014 파주 Folk Festival. 혹시 바우리팀단님 여기 가보셨나요? 아, 안 가보셨다고. 음악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And Sandlin said he was deeply moved when he first heard 사랑했지만 and wanted to introduce the song to listeners to Europe. And his version was notable at the first English remake of 김광석's song by a foreign artist. 노래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노래를 소개하고 싶었겠습니까? To all the foreign listeners, foreign musicians, take a listen to K-pop. They have some good songs there, so introduce them to Europeans, to South Americans or whatever,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또 한국 노래, K-노래 많이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Shall we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김광석 with 사랑했지만.

Happy Life Morning Groover. 한국 가요계의 전설 김광석. 원곡이 훨씬 좋아요. So the original track sounds so much better because 김광석 is the legend of the Korean K-pop. Indeed, I truly agree with you. Why not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from a legendary, another legendary?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If I were a cloud, I would become the rain for you. 얼마나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가사 아니겠어요?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내리고 싶은 그비 생각해 보시면서 This is 안치환, 내가 만일.

좀 뒷북이지만 요즘 완전 빠져있는 미드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미드와 함께 살짝 얼어있는 맥주 한 캔이요. Now just reading this message feels like a little vacation. 보기만 해도 진짜 그 어떤 걱정 없이 나만의 그 시원한 시간을 보내는 그 느낌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Of course, your car. It's like basically a moving vehicle that enables you to have a nice, peaceful time of your own. You get to listen to whatever you want to listen to, and you get to use the air conditioner, so obviously it's cool inside when you're driving.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자동차는 나만의 이동수단인 노래방이라고, 이동 노래방, 이동식 노래방,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누구든 뭐 저처럼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또 듣고, 또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멍 때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들어요. You get to think about the thoughts that you never got to think about. When you're just living your busy daily life, when you're driving alone in the car. So I do love that time by myself too. 뭐 이제 차가 막히고 이러면 좀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혼자만의 시간, 우리 차 안에서 좀 가능하죠. Otherwise, will you be able to get that time of your own elsewhere? 그러게요. 좀 이제 특히나 육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딱그 자동차에 있는 시간이 딱 혼자만의 시간일 수는 있겠네요. 뒤늦게 빠지셨군요. 기묘한 이야기.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는. 전 완전 제 취향이었거든요. It was definitely my cup of tea, The Strangers Thing. So I really hope you enjoy watching this series. 우리 차니송 모닝 그룹어. Hello, 차니송 모닝 그룹어. Did you go to your business trip really well? Good morning입니다. 여기는 홍콩이에요. 출장 중에도 모그 청취하는 열혈 청취자. 옛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라 그런지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침사추이에서 한장 사진 보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you sent in a picture in 침사추이. Oh, what a night view. 야경이 정말 멋진 침사추이에서 또한컷 찍으셨군요. 그래도 사진 보니까 엄청 막 피곤해 보이진 않으세요. 좀 편안한 표정이시긴 한데, 너무 일정 힘들지 않게 또 더운 날 출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또 맛있는 것도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When are you coming back? 언제 돌아오세요? 홍콩에서도 열혈 청취하는 이 자세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알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우주에서 듣든 뭐 어디 출장 중에 듣든 모닝그룹 사수하는 이 아름다운 자세 여러분들은 정말 명예 알바생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동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You know, summer has this audacity to ask you guys to listen to Morning Groove wherever you're at. Oh my gosh. 그만큼 좋은 방송 해드리면 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드리고. Since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is in Hong Kong,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중경삼님의 나온 노래입니다. 왕페이, 멍중인.

Ben Spear, oh, before that, I was just way too quick and excited to introduce your messages. That was Massey Star with Fade Into You. And now I'll get to your messages. Ben Spear says, being true to oneself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me or money, second only to health and caring for people. Absolutely. Those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that we always have to think about and remind ourselves when we are living in life, right? Thank you for reminding us about that. 조국모닝 그룹은 좋아하는 것세 가지. Number one, 나의 몸과 영혼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막걸리.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Number two, 반려견들. 말이 필요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Of course, your dogs. Absolutely. I agree with you 100%. They make you happy. 정말 강아지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존재들이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이 반려견. 그리고 TBS라고 해주셨네요. 세 번째로. 일하는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울러 요즘 썸머피디님의 물오른 성대모사가 일하는 내내 계속 생각나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네요. 지난주에 찾아오신 선우용녀 선생님이 아직도 머물러 계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those alter egos that I try to pull off every time these days here on Morning Groove. I'm actually making some efforts to do that. 선우용녀쌤이 오셨죠? 이거 듣고 그 이후로 저희 엄마가 계속 저한테 뭐 톡을 하거나 전화할 때 용녀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죠. 어머나 세상에 딸한테 용녀쌤이 뭐야? 정말 세상에 세상에 말세야 말세 이러면서 제가 대답을 하고 그럼 또 다음날 또 용녀쌤 뭐하냐고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딸한테 용녀쌤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우리 엄마도 너무 웃기고 아, 세 가지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Those are the three most comforting things ever, right? 막걸리, 반려견, 그리고 TBS. TBS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중에서 TBS도 포함시켜주세요. 저희 회사 얼른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So keep rooting for us, please. That will be really, really nice.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틀면서 엉따 틀고 이동하는 제 차. 아니, 좋아요. 시원한데 지지는 느낌. 좋아하는 노래 나왔네요. 어릴 때 금성무 좋아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Wave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줬습니다. Well, as Sunset Morning Groover mentioned in our open chat room, 박은희 팀장님 has this superstition, like ability, a super ability to be able to play the songs that you might want to listen to. 여러분들이 이 노래 듣고 싶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또 귀신같이 캐치하셔가지고 틀어주시는 그런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 느낌 뭔지 알것 같기도 하면서 웃기고 막 이래요. 시원한데 지지는 느낌이랄까? This is basically like the feeling whe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at night and also putting on a thick blanket during summertime.

time. 그런 같은 거잖아요. 이불도 두꺼운 거 덮어야 되는 거죠,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고 나는 포근하게 이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그 느낌? 시원한데 지지는 느낌. 저도 엉따 되게 좋아해요. I cannot live without that. I need some heating system, especially when I'm driving on my seat, actually. It feels good. 여러분들도 한번 시원한 데 지져보시고요. Morning Groovers, the time's up, everyone, unfortunately. 제가 다시 보기 항상 올리고 있잖아요. I usually upload the reruns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근데 또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TBS EFM 채널을 안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올리려고요. 저좀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좀 왔다 갔다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닝 그루브 알바생분들도 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BS EFM 채널에도 올리는 날이 있을 거고요. TBS EFM 모닝 그루브 채널에 올리는 날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언제 올라오는지 두 채널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정신없죠? 왔다리 갔다리 정돈된 게 없지만 메시하지만 또그 안에서 영혼이 있는 그런 모닝 그룹입니다. We still got soul, don't we? Let's go! 그리고 가끔씩 쇼츠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TBS EFM 모닝 그룹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come visit our Instagram also. It is morninggroove.tbs. 아, 이제 할말다 했다. Time's up,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nd also on Wednesday. Oh, actually on Friday for another live session.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포포도 Morning Groover Frank Sinatra, Wave.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啊啊！

the promotions of the show. So pretty much a lot of hats that I'm wearing for this show. 또 예문을 들어볼까요? As a working mom, she wears many hats. Working mom으로서 그녀는 여러 역할을 해요. 그렇죠. Working mom이면은 이제 집에서는 엄마 또는 아내, 회사에서는 직원. Pretty simple, right? And another example, running a small business means wearing many hats. Just like my cases, right? If you are a owner of small, you know, business, that means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a lot of things yourself. 뭔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it's not like you can hire many people to take on diffe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right? Most of the cases, the owner of the business has to take on a lot of different roles. 어쩔 수 없죠. 사업체가 크지 않다 보면은 주인이 대표가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하게 되죠. So running a small business means wearing many hats. 뭐 심플하게 she wears many hats. Our guest 조동희 wears many hats. A musician, producer, writer, and teacher. 그죠? 그는 음악가, 프로듀서, 작가, 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etty simple, right? So, I'm not sure if you could send us homework wearing, I mean, using this expression, wearing hats, right? 하지만 오늘 질문을 이 표현이 포함된 질문으로 드릴까 합니다.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How many hats do you wear every day? 매일매일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뭐 답변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 wear hats as somebody. I wear hats as a mother, as a father, as an employee of a church, employee of a workplace, and a band leader at church, right? And also representative of my alumni, 뭐 이제 동창회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again, how many hats,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매일 어떤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는 문자 또는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Melanie C입니다. On the Horizon.

That was Melanie C on the horizon. Yosmida. So let's get to some more studying the expression of the day, wearing many hats.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인데 put on a ha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Interesting expression when you say put on certain hats. 예를 들어서 let me put on my producer hat for a moment. 내가 여러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Let me put on my producer hat for a moment. Let me put on my teacher's hat for a moment. 내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런. Or I need to put on my parent's hat here. 아,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여기서는. 이 반대로 let me take off my work hat for a while. 잠시 일 생각은 내려놓을게요. Let me you know take off my DJ hat for a while. 진행자의 일은 잠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로 put on a certain hat or take off a certain hat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So question that I raised for our kittenims are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어떤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좀 모호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죠. 그래서 몇 개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몇 개 모자를 쓰 이건 even more difficult. 그렇죠? How about this?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So among many hats that you're wearing, which one feels like the most like yourself?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역할이 가장 나다운 나라고 생각하는지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real EQ? Real EQ는 어떤 역할의 EQ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That kind of, I get to have to kind of think about that for a while because I think I may probably have a couple. 나다운 나는 한 몇 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o, again, which hat feels most like the real you? 또 이런 질문도 있고요. What hats do you wear every day? 이런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에 또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까요? This is a Sultan of the Disco, 사라지는 꿈.

That was a flower, endless였습니다. Benny님's request. Benny, who want to take on the role as 작가님. That would be nice to have a support like Benny's. 우주정님께서는 곡 나가는 동안에 어릴 때는 발라드 듣지 않았는데 나이 먹어가니 달달하고 애절한 게 좋네요. 죽는 날까지 기다린다니 점점점 이렇게. Yes, I never used to listen to ballads when I was younger,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appreciate their sweet and sort of a bittersweet charm. Waiting until the day you die. Now that's a true devotion, I guess, right? 맞아요. 그냥 발라드는 항상 옆에 머물러야 되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That's why they are considered steady sellers. Huh? 제니님께서도 오늘 expression 사용해서 주셨는데요. 한 번씩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지만 while my main role is being a mom, hobbies like flower arranging, cycling, and playing a guitar are the hats that I wear that bring me true happiness. 엄마로서의 역할이 이제 메인이지만 하지만 이 꽃꽂이,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기타 치기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So being a putting on a cyclist's hat, a cyclist hat or a hobby guitarist hat or just a flower arranger's hat are the hats that I wear that you know I when I feel truly happy, I guess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신청곡은 여름에 꽃꽂이 하면 들으면 딱이라는 그런 곡이라고 for request a song she requested a song that's perfect for listening to perfect song to listen to while doing a flower arrangement on a summer day 그렇죠 오늘 같은 날 하시면 딱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인데요 비치보이스의 곡이죠 코코모

Beach Boys, Kokomo였습니다. 제니님, recommendation song, ideal song to listen to while doing flower arrangement.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 flower shop에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소개하신 청취자분이 계셨습니다. There was a listener long time ago, I believe, right? And she would send in messages regularly. 근데 꽃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항상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자주 보내주시고 또 신청곡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청취자님께서 If you are listening, let us know. If you're still listening, 아직 듣고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Let's get to a song. 이 발라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아스피림님께서도 I think regarding the endless song by Flower.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절절하니 감성이 채워집니다. 감성이 fills up my emotional need. I haven't listened to it for a while.

맞아요. 발라드가 뭔가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합니다. I mean, we don't listen to it every day, right? But just there are some days, us Koreans, we need a daily dose of some dose of ballad on some days. 발라드가 꼭 필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소개할 텐데요. This is a fun side of the sun.

0: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the morning after. We have a live YouTube going on as well. If you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i,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 있는데요.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or just little check-in messages. They're all fine. Send them all my way.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expression, you know, wearing hats. And second half of the show will be kind of a 실전 수업, where we'll be actually inviting someone who is actually wearing many hats. 오늘 그럼 모실 게스트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usicians wear many hats, singer, songwriter, lyricist, producer, and so much more. But sometimes what makes a person truly interesting isn't how many hats they wear, it's how they make each one unmistakably their own. Our guest today, Cho Dong-hee, comes from what you might call musical royalty, a family filled with extraordinary talent and an incredible musical legacy. That alone could be a lot to live up to, yet rather than simply standing in the light of that legacy, she has created a light of her own through her voice, her words, and her own unique musical sensibility. Let's meet today's special guest, Cho Dong-hee. Hello,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Wow.
0: It's an honor to invite a musical royalty.
1: Thank you.
0: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고맙습니다. Finally we have her here. 너무 아침 일찍이 아니시길 바라면서요.
1: 저 일찍 일어납니다.
0: Oh, really? 네.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7시. 식물 물 줘야 돼가지고요.
0: Right. Which we'll actually get to talk about a little bit later. 아까 잠깐 이제 리허설 해주셨는데 you sound fine. 정말 뭐 전혀 뭐 방금 일어난 기색이 없으신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looking forward to that live performance. 제가 인트로로 네. 특별히 준비한 음악 혹시
1: 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네. 새 버전으로 제가 만든 라디오라는
0: 라디오 80이라는 네. 곡. 제가 굉장히 오래 찾아서 어떤 인트로 곡을 틀어야 될까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굉장히 근데 앞에 라디오 막 찌찍찍 소리 네, 나잖아요. 네, 네. It's perfect for the show.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조동현 씨를 소개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 wearing many hats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는데 딱 그거에 어울리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Lyricist, songwriter, producer, a mother of mother. three children.
1: Yes.
0: Yes. 진짜.
1: Twins.
0: Twins. Yeah. 그러니까 두 명은 아들을 아들. 아드님은 네. twins and a daughter. Wow, that is quite a handful.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what would be the word to introduce yourself? 어떤 식으로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실까?
1: 아, 저는 요즘에는 식집사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0: 아, 식집사.
1: 그린 핑거.
0: 아, 그린 핑거. 네.
1: 근데, 식물을 돌보는 거에 제가 요새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식물을 돌보다 보면 글감이 많이 생기고, 아하. 영감을 많이 받고.
0: So, taking care of plants. 영어로.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1: 플랜터? 플랜터 아닐 것 같은데.
0: 플랜트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식물 관리하는 일 굉장히 네. 매진하고 네, 계신데 네. so everything else is all kind of arbeite.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다 네. 이제 파트타임이신가요?
1: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 정답은 제가 정했어요. 처음 작사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 영화 음악도 하고 뭐
0: Yes.
1: 하지만은 결국에 나한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지 생각을 했을 때 작사가 제일 재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작사할 때가 제일 설레고 재밌어요.
0: I
1: 제
0: see.
1: 것쓸 때도 또 남의 작품을 쓸 때도 재밌습니다.
0: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I was just having so much hard time while interviewing, preparing the question.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Do you feel like you have done a lot? 본인이 생각해도, 와, 참 나는, 물론 작사가로서 이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계시지만, 와, 나는 참 많은 일을 했다.
1: 네, 많은 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갓생 살았다고 놀려요.
0: 갓생.
1: 갓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번산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근데 그 열심히 사는 데는 열정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었어야 해서도 있어요.
0: She
1: 근데 그게
0: has.
1: 결국에는 저한테 동력이 됐지만.
0: She had lived her life to the fullest. 그런 표현이 있죠. Living life to the fullest, and she has done that for sure. 하지만 또 아이의 엄마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요즘에는 자녀가 셋이라고 하면은 그냥 That means you're patriot, 이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성인이,
1: 성인 됐어요.
0: 그죠?
1: 대학교 1, 2, 3학년.
0: 와, 1, 2, 3.
1: 막내가
0: 그것도
1: 한번더 반수를
0: 연년생인가요?
1: 해서
0: 아,
1: 쌍둥이지만 1학년,
0: I
1: 형이
0: see.
1: 2학년 이렇게
0: Then
1: 됐어요.
0: you have nothing else left to do then. 그냥 뭐 이제 알아서 다, 할
1: 맞아요.
0: 그런
1: 이제
0: 나이가
1: 곧
0: 되었네요.
1: 군대 갑니다.
0: 아, 쌍둥이가 같이 군대 가나요?
1: 아니요, 첫 형이 먼저 가고 이번 달에 동생은 이제 겨울에 간다고 해요. 마음이
0: 그렇군요.
1: 아파요.
0: 모먼트네요. 작사가로서의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I want to talk about her career as a lyricist because that's how you got started in the music industry. 처음에 이제 작사로 데뷔를 하신 거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0: May I ask what year you made a debut?
1: 실은 그 등록은 95년도에 조규찬 씨 1집으로 등록을 했지만 그 전에 김정민 씨
0: 아,
1: 1집에
0: 슬픈 언약식 김정민 씨요?
1: 이제
0: 이제
1: 그분의
0: 뭐죠?
1: 1집에 동네 오빠들의 권유로 심지어 하나음악 저희 가족 권유가 전혀 아니고 동네에서 너잘 쓰는데 이러면서 한번 써볼래 하면서 김정민 1집에 이제 처음으로 박근태 작곡 제 작사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첫 작곡 저도 첫 작사
0: 저
1: 그렇게
0: 박근태 is
1: 해서
0: very famous composer.
1: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태랑 저랑. 그래서
0: 그러니까 두분다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
1: 첫
0: 그런
1: 곡
0: 단계였던
1: 첫곡첫
0: 거죠.
1: 작사. 그래서
0: 와.
1: 친한 친구죠. 지금도 이제 잘 지내는데.
0: So 김정민 is that your 동네 오빠? 김정민 씨는 동네 오빠는 아니고 이제
1: 그
0: 그,
1: 구
0: 같은 구.
1: 동네 오빠들이
0: Same district.
1: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앨범을 낼 것이다 이러면서
0: 아, 그렇군요. 혹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 아니고,
1: 아니에요.
0: 아,
1: 그래서
0: 됐어.
1: 썼었고 그 1집에 나레이션 온 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0: 그쵸.
1: 녹음실 온 김에
0: 그쵸. 온
1: 온 김에
0: 김에 뭐
1: 뭐
0: 이제
1: 해라
0: 코러스
1: 기타 쳐라 어
0: 하고,
1: 온 김에 코러스를 온 김에 나레이션 한번 해라 그래서 김정민 씨 1집에 아주 아주 오글오글한 나레이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접니다.
0: 아, 한번
1: 파묘가
0: 찾아보겠습니다.
1: 돼가지고 최근에
0: 네,
1: 유튜브에 누가
0: 아,
1: 올리셔가지고
0: 파멸하니요? 이 굉장히 좋은 언커버라고 하죠. You made a debut in 1995. 근데 amazing thing is, you wrote lyrics to this song in 1997. 근데 97년에 발표하신 게 바로 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인데요. So in 2 years, made a huge leap.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불리는 it's steady seller, maybe an understatement even.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이 처음 태어났는지 굉장히
1: 이
0: 궁금합니다.
1: 곡이 이제 하나음악이 한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막 이런 조금 어려움 속에서 장필순 언니의 5집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0: 이제 박용준 피아니스트랑 항상 작업을 했는데 이 오빠가 이승환 씨 공연으로 미국에 가 있어서 기타 곡을 써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조동익 오빠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랬는데 작사를 필순이 언니가 몇번 썼었나 봐요. 근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다가 저한테 너 이거 한번 써봐. 이러고 왔는데 저는 그 곡이 저한테 딱 맞았는지 난한 시간 그한번 했었어요.
1: I guess that's what
0: 네.
1: happens, you know. 뭔가 이렇게 잘될 거면 그냥
0: 네, 맞아요.
1: 후루룩.
0: 예, 네, 그래서
1: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0: 그래서 가지고 녹음실로 갔어요. 녹음실 막 녹음 잡아져 있고 이래서 그랬더니 보더니 뭐 이래서 다시 써올까?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1: Who said
0: 바로
1: that? 어, 장필순
0: 동익이
1: 씨가.
0: 오빠가
1: 아,
0: 그래가지고
1: 오빠께서.
0: 바로 빨리 녹음해. 이래서 바로 녹음을 그때 했어요.
1: 오케이.
0: 그날.
1: Imagining Mr. 조동익 said,
0: "그랬어요.
1: It's so good, man."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Some name dropping here. 박용준 씨는
0: 네.
1: he is the other half member of the classic. 요즘에 이제 김광진 씨와
0: 네,
1: 클래식의
0: 맞아요.
1: 멤버이시고. So it was supposed to be in and this song was supposed to be in the album of 장필순 back then. And you know 조동익 was obviously the brother, older brother of Miss 조동익 씨. 그럼 오빠와의 어떤 이곡 작업이었는데. Is it any different working with your
0: 네.
1: older brother?
0: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딱이 곡을 써봐 해서 준 것이고, 많은 경우, 최근에도 같이 작업을 할때 보면, 가사를 줘야 곡을 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곡을 써야 할지, 일단은 너의 글을 보고 내가. 느낌대로. 근데 이게 맞거든요, 사실.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덩어리 글을 보고, 곡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음절을 붙여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이 저는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 그 내용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I guess sometimes you receive a negative feedback.
0: 오빠가요?
1: 아까는
0: 아.
1: 이러는데 오빠께서
0: 그럼요. 무서워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의 예를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제가 이제 처음 작사를 하다가 나는 사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써서 가져와라. 너 그렇게 말로만 하다가, 뭐, 저번에도 한다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와, 아직,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곡을 쓰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좀 아프게 말할 때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1: 굉장히 푸시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0: 네.
1: So
0: 요즘에도
1: he
0: 뭐 그런 게 있죠.
1: gave you some push in terms of, establishing yourself as a singer-songwriter. 이제
0: 네.
1: 작성하다가 이제 언제 너
0: 할
1: 싱어송라이터
0: 거야.
1: 될 거야? 이렇게 자극을 하셨군요. 와, what a brother, 진짜
0: 말은
1: 멋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0: 아,
1: 좋겠는데요.
0: 네.
1: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인데, just letting you know that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so just give her some space. 저희 큐티님들도 하나둘씩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상민님께서도 조동희님 반갑습니다, 제니님,
0: 반갑습니다.
1: 위즈덤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는데 에이미님도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which was released in 1997, and 조동희 is one of the biggest, I guess, hit as a lyricist, 그죠? 근데 또 작사가께서 부르시는 장필순 씨의 원곡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ake it away.

0: rocker.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1: 네.
0: you were once a vocalist for a rock band. Actually, we'll get to that just a bit. 근데 작사가들이 본인의 곡들을 이렇게 보통 부르지는 않잖아요. You know, lyricists don't sing their song,
1: 예,
0: 그죠?
1: 예,
0: 근데 이 곡을 부르실 때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원곡이 있는데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1: 내 자식 보러 한번 간 기분.
0: 아. 네,
1: 근데 어쨌든 자기들만의 사연이 있잖아요. 거의 진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허구를 쓰기도 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도 내 얘기고 내 아이 같은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진짜 이렇게 드러내 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제가 들었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윤선. 네. 님한테 드렸던 어린물 곡에도 제가 다시 제 앨범에 실었었어요.
0: 아하,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Do you get that a lot? Like when people ask, 이게 true story인지.
1: 네, 맞아요.
0: 그런 질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1: 말하기 싫어요.
0: 아, 그렇죠. 그런 거 왜 물어봐. It's an art form. Just a fun ass. 그냥.
1: 그거 있잖아요. 사랑 노래 부르면 네. 어느 남자니.
0: 그러니까요. 그 백스토리를 네.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네, 그렇죠. 게 참.
1: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안 하는 것이 그 가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너무 강조되면 right. 그 가수가 그 가수의 감정으로 부르는데.
0: 네. 그렇죠. 네,
1: 그런 생각이 좀
0: 들어요. 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질문을 드릴 텐데, because you are doing a lot of things, you know, in addition to writing lyrics yourself, you're also teaching lyrics 네. To students. 그 얘기 좀 이따 할 네. 얘긴데요. Speaking of being a rock vocal, 제가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이고,
1: 네.
0: It's one of the bands that I really love because 왜냐면 I'm a huge fan of 신윤철 네. Guitarist. 네, 신윤철 씨와 같이 이 원더버드의
1: 네.
0: 보컬리스트이셨다는 것을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1: Yeah,
0: as I was preparing for the question. 근데 원더버드는 이제 고구마 씨나 또 이제 박현준 씨 이렇게
1: 손경호
0: 네 손경호 드러머.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에 그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아, 맨 처음에 그 가사를 부탁했어요. 원더바드 1집에 고구마 알았어요. 씨가 네. 이제 보컬이었을 때 그래서 가사를 부탁 신유천 씨가 가사를 부탁해서 노래하지 않는 새라는 노래 그 가사를 써서 네네. 드렸고 그랬을 때 거기 프로듀서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아 동희가 공연할 때 동희가 게스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가지고 노래를 처음으로 원더버드의 게스트로 한번 했었죠.
0: 알았어요.
1: 그러다가 원더버드가 이제 약간 1집이 이제 멤버들이 이제 다른 네. 앨범을 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원더버드 2 2집의 보컬로 저는 그때 이제 독집을 내려고 솔로를 내려고 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제 데모를 듣고 원더버드 2집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0: 아,
1: 예, 같이 하게 됐죠.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게스트로 네. 이제 하셨다가 이제 보컬 메인 네. 보컬이 되셨는데 That's a beautiful story for a lot of people.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인데 이 차가운 달이라는 곡이거든요. It's a wonderful song. 진짜 Cold Moon. 이 곡에 이제 작사까지 담당하셨죠. 그렇죠?
1: 이거는 저희가 곡 썼어요.
0: 아 곡을 그러니까 쓰셨.
1: 반을
0: 아,
1: 제 작사 작곡을.
0: 아하.
1: 그러니까 제가 거의 어찌 보면은 처음. 만든 곡들이죠.
0: 아하.
1: 그 곡들이 네 개 들어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곡이 제가 쓴 곡인데
0: 아.
1: 이 곡이 타이틀곡이 돼가지고
0: 너무 좋아요.
1: 미안했죠.
0: It's a fabulous song. 그럼 한번 들어보죠.
1: 네.
0: This is same 조동희 okay. 같은 분이신데 원더버드 시절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달.

0: with us today.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에이미 님께서도 저도 일하다가 조동희 님 오셔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노래하실 때 I think you have a voice that really make people concentrate.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하는 그런 게
1: 안 들려서 그런 거 같아요.
0: 뭐라고? 이렇게 볼륨이 작아서. 아, 너무 또 겸손하시고. 제니 님께서도 말하듯이 노래하시는 모습도 딸도 숨죽여서 같이 보았네요. 라고 이렇게. 정말 차가운 달 아래 연주하고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와. 위즈덤 님께서는 홍콩 배우 같으신 이라고 하면서 저희 그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원더버드 시절의 사진. 와, 약간 지금이랑 또 완전 다르죠. 또.
1: 저 때는 또 시니컬했어요, 제가.
0: 와, 완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1: 성격도 좀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있었고.
0: 아, 그러시구나. 네,
1: 좀 많이 변한 거예요.
0: 네, 그러시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한참 20년도 넘었을 때니까요, 지금부터.
1: 그렇죠. 25년도 더 됐을 거예요. 26년 전.
0: 네네. I mentioned that. 본인의 이제 곡만 작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1: 네네.
0: 근데 30년 넘게 작사가로 활동하셨는데 네. Just to name a few, 뭐 The Classic, Shiny On You, 정승환, 잔나비, 최정훈, 이효리, SES, 조규찬 정말 많은 분들의 곡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들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쵸.
0: 가사 어떻게 쓰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What kind of question do you get the most often from your students?
1: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0: That'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어디에서든 받아야지.
0: 와. Even the smallest thing that you see every day. 매일같이 보는 거를 통해서라도
1: 네,
0: 받아야 된다.
1: 네.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무엇을 보든 써. 너 그럼 오늘 이거 보고 써. 이 식물 보고 써봐. 이 마이크 보고 써봐.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그렇군요.
1: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약간 소규모로 이렇게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 어떤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고 할까? What are their objective of listening to your class?
1: 다 다른데요. 네. 정말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치유를 소개받았는데 여기가 약간 치유센터 같은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꽤나 많고.
0: 약간 힐링 클래스군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 치유 센터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0: Just cures everything.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데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도 스튜던트라고 들으셨어요.
1: 그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0: 그래요?
1: 네가 그래서 본부장님이 SNS에 여기 무슨 치유 센터 같은 그런 곳 같다라고 올렸더니 이제 후배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0: 네. 네. 그럼 저희 본부장님 can you rate his potential as a lyricist? 저희 본부장님의 작사가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1부터 10으로 보신다면 10이 최고고
1: 8,
0: 죄송합니다. 8. 8. 네. 데뷔하셔야겠네요. He's got to make a debut.
1: 화장일까요? 부부장님. 아니, 근데 정말 잘 쓰세요. 나. 그리고 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직도
0: 그래요?
1: 기억나는 어떤 글들도 있고 반장님이셨어요.
0: 와우. 이 본부장님 이후에 커리어가 보이는데요. 네, 네, 와우, 됐어. 이따 지금 아까 계셨는데 지금 다시 안 계시는데 I'll tell him about that.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곡들 이제 작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I guess 이제 내가 내 곡을 싱어송라이터로 부르고 싶다라는 As Your Brother 조동익님 says 언제 할 거냐고 결국에는 데뷔도 하셨고 and very active, you know, releasing your own song. 본인의 곡들도 많이 하시는데 딱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야겠다.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희 딸이 유치원을 갔을 때 엄마를 원래 엄마가 이름 먼저 쳐보거든요. 컴퓨터 배울 때 그때 쳐보더니 집에 와서 엄마 가수였어? 엄마 음악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도 유치원을 다니니까 다시 하세요. 정말 그래서 컨펌을 딸이 권유를 하였어요.
0: 아하.
1: 그래서 용기를 내서 1집 준비를 해서 냈죠.
0: to get that kind of support from family members means a lot.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거는 네. 정말 좋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이 꽃차례라는 네. 곡을 준비하셨는데 네. It's a song that we played on this show before.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신곡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곡이어서 아마 들어보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2024년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그 아이들만 크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20살이 될 때 썼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곧 거의 20살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할 때쯤 아, 네, 지난 20년을 반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꽃차, 나의 꽃차례, 나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 전쟁터에서 시를 쓴다. 왜냐하면 가수 하림 씨가 라디오에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 누나는 거의 종군 가수네요. 거의 그 집에서 그 어떻게 가사를 쓰고 음악을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고 아 그렇지.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와중에도 글을 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0: 그런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Raising three kids and still write lyrics. 왜냐하면 그 감성이 맞아요. 그 감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raise하는 감성과 나의 외로움이 그 감성을 오버랩할 수 없잖아요.
1: 애들 자면 이제 그때부터 출근 느낌.
0: And then when as soon as you get into sleep, you get into the 나의 외로움이 mood,
1: 맞아요.
0: Right?
1: 네.
0: 그러면 그 꽃차례라는 게 이제 꽃의 차례, 꽃의 시간이라는 그런
1: 꽃이 이제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름꽃, 뭐 봄꽃, 가을꽃 있듯이 심지어는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른데 사람은 어떻겠니? 하면서 제가 저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거죠. 꽃이 또 피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의 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거고
0: I see. 네. Time to bloom, I guess, for sure. 좋습니다. 네. 이번 곡은 이제 백킹 트랙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1: 네.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this is 조동희, live from the studio, 꽃차례.

0: 맞습니다.
1: 예스. 감독님, 이 제가 준비한 빵빠레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이거. 아,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 빵빠레 뭐죠? 제가
0: 빵빠레.
1: 아, 너무 박수를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랑은 안 맞는 빵빠레였는데 제 마음은 아시겠죠.
0: 아,
1: you know how I feel, right? 네. 정말 와. 1033님께서 쌍둥이 아드님을 포함해서 세 아이 키우시는 게 조동희님의 감수성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고 다시 활동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0: 고맙습니다.
1: 문자 주셨고요. 2021님께서 한 편의 시를 노래한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저도 이 곡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사 전문을 올려주셨는데.
0: 아, 정말요?
1: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가을에,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있대. 늦게 피는 것이 뒤처진 게 아니듯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사는 거야. 좋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아마도 인터뷰를 많이 해오시면서, I'm sure that you have done countless interviews. 아마도, I'm not sure.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but I'm not sure if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alk more about. 이게 이제 아까 로열티 패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동희 씨는 오빠 두 분, 조동진님, 그 다음에 조동익님 두 분, 정말 거장의 오빠를 두신 그런 뮤지션이시기도 한데,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what was the like atmosphere like living with such a legendary brothers?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레전드는 아니셨겠지만은 어떤 분위기셨는지.
0: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1: 두 분 다
0: 동지 오빠 댁에 놀러 갔을 때도 또 동희 오빠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놀다 가는. 사람들이 놀다 가는 곳? 신경 안 쓰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집에 항상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랬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무관심한 관심?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동준 오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슥 밥 먹을 때 이거 너 좋아하던 거잖아. 그 전에 제가 젓가락에 간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것처럼.
1: I see.
0: 네, 동익 오빠도 마찬가지고.
1: Which is how his music is like. 그분의 음악이 그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조언도 툭 해주시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시그널 OST 불렀을 때 조동진 님의 데뷔곡이잖아요. 네. 그 행복한 사람 제가 30년 후에 부른 건데 그때 곡을 사주셨어요. 잘했다. 칭찬이 일생에 많지가 않습니다. 토탈 이 두 분을 합쳐도. 근데 그때 칭찬받았고 나의 외로움이 넓을 때 썼을 때 칭찬받았고 그리고 1집 냈을 때 동익 오빠가 노래 좋다. 이 정도? 그런 정도고 그렇게 칭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없이 응원해주는 마음 같았어요.
1: That's just so warm to hear. 정말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이신가요? 동익이 오빠, 동진이 오빠, 노전이
0: 동익 오빠는 물 같고, 동익 오빠는 좀 숲 같다.
1: 숲, 물과 숲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조동희님은 물과 숲 그 다음에 어떤?
0: 저는 식물?
1: 그
0: 안에 식물?
1: 근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Huge expectation, 정말. Having two legendary brothers, you know, living up to that name.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0: 너무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동진 오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비교, 비유, 비난에 강해져.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뭐 오빠만 못하네 또는 오빠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말이 항상 있었고 잘하면 동생이니까 잘하지 못하면 동생인데 못하네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기사가 있는데 진짜 작은 기내지에 몇 줄짜리였는데 제 앨범을 소개하면서 조동희는 너무 큰 나무들 아래서 시들지 않고 그 옆에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나무를 심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1: That must been a 네. quite a inspiration for you as an artist. 왜냐하면 아티스트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나만의 어떤 모습으로
0: 네, 맞아요.
1: 내 그들의 모습으로 맞아요.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동희님은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 왜냐하면 네, 분이 계셨으니까 그걸 네, 바꿀 수는 네. 없으니까 But you have done a admirable job for sure. 그렇다면은 또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네. 이 one of our cutie님, 저희 청취자님들을 cutie님들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다 귀여운 분들이라고 하셔서 one of our cutie님, wisdom님, 한강 작가님과의 네, 인연도 네. 궁금하다라는 네. 질문 주셨는데 그 작가께서 이제 그 조동희 씨가 출판하신 에세이 추천사를 네, 이렇게 네. 써 주셨는데 네. How did you meet?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0: 작가님이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네. 부르시기도 하시고
1: 앨범도 그러니까 네, 내셨죠.
0: 네. 네. 그래서 푸른 곰팡이 공연 때 합전에서 네. 시리즈 공연을 할 때 오셨어요. 지인이랑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보시고 그때 인사 처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또 놀러 오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얘기도 나누고 이제 막 서로 좀 교류를 했고 선생님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좀 진짜 많은 자극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네.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자극 그런 걸 받았어요. 저런 어떻게 저런 맑고 깊은 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네, 굉장히 그 오랜만에 또 뵀는데 네. 네. 제가 편지를 드렸죠. 식물이랑 너무 좋은 나한테 영향을 줬다.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1: I see. 'Cause 네. we've introduced her music. before 한강님의 이제 네. 곡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을 생각하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감성이 맞닿는 부분이 I see an overlap of emotions 네. Of you two 그렇군요.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As I said, you know, Miss 조동희님 is Miss 조동희님 is doing a lot of things, and one of the very interesting 네. Thing that she is really focused on these days is running a planetarium이라고 해야 되나요? Planetarium 식물원을 운영하고 네, 계신데, 네. and she is actually teaching her class at her planetarium 네, 네, too. 네, 그죠? 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식물원 요즘 식물원 어떤 곳인가요?
0: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사 수업을 하는 작업실이 또 필요해서 보통 음악 작업은 집에서 하는데 네. 수업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는데 너무 식물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식물을 키울 만한 곳으로 테라스도 그런 데로 옮기면서. 나는 저녁에만 쓰는데 낮에 이 식물들 어쩌지? 그러면 식물을 나가서 맨날 돌봐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식물을 팔아달라 우리한테 우리가 너의 그 큐레이션 된 그거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팝업처럼 뭐 팔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예 식물원이라고 지어야겠다. 제가 채소 우주잖아요 레이블이 right. 우리 집안에 책상에 작은 식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식물을 또 전파하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에서 제가 음악한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식물이 주는 위안, 네,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입의 도파민 그런 것들 좀 전하고 싶기도 해서 저녁엔 수업하고 뭐 이렇습니다.
1: You 재밌어요. just have so many ideas and so many inspiration. 진짜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네. 그런 어떤 열정이 있으신데 I wanted to ask you because you're running a label called 최소 우주. 네, 네. 저는 그 레이블 이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너무 귀를 확 끄는 레이블 이름이군요. 최소 우주. 어떤 왜 최소 우주?
0: 최소 우주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작은 투명하고 작고 완전한 우주다. 완전함, 완벽함과는 다르잖아요. 예, 네, 완벽은 흠이 없는 상태고 완전은 온전히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온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흠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작은 우리들이 만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최소 우주라고 지었습니다.
1: 와, that is a naming done by a lyricist. 이제 작사가가 하는 네이밍은 뭔가 이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와, 오늘 정말
0: 이거 근데
1: 네.
0: 어디서 채소 우주라고 쓴거 맞죠?
1: 채소
0: 채소
1: That
0: 채
1: could
0: 너무
1: be your next endeavor. 식물원 옆에
0: 네
1: 채소.
0: 채소 우주 채소 가게를 열까?
1: 와, 진짜 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0: 네.
1: 해서 음악 외의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Wish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the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0: 네.
1: 같이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 This was also same 앨범 그 초코차례가 수록된 앨범 곡이죠.
0: 네, 그 곡을
1: 네.
0: 제가 혼자 부른 버전이 제 앨범에 있고, 그, 크라잉넛의 한경록
1: 네.
0: 씨하고 듀엣으로
1: 캡틴
0: 했어서
1: 록.
0: 캡틴
1: 예.
0: 락하고 우리 사랑 응원가 한번 만들까? 그래서 제가 가사 써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곡이 왔어요. 그래서 그 되게 일사천리로,
1: Just like that.
0: 네, 이거야 하면서 사랑을 응원하자, 우리. 낭만을 응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낭만가라고 부르거든요.
1: Very,
0: 경록
1: 그러니까 딱
0: 씨하고.
1: 보면,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unlikely combination인데, 굉장히 또두
0: 맞아요.
1: 분이.
0: 그리고 경록 씨한테 이렇게 불러라 했거든요.
1: 네.
0: 정말 잘 어울렸고,
1: 아하.
0: 경록 씨 어머님께서 조동희 씨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1: 아.
0: 우리 아들의 이런 면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보시면은 러블리한 어떤 소년이 노래한 것처럼.
1: 네.
0: 네.
1: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오늘. Again, thank you so much for
0: 네.
1: being here.
0: 아이.
1: 정말 such a fun time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진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0: 네.
1: 또 왕성한
0: 맞습니다.
1: 활동
0: 너무
1: 기대하겠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and we'll say goodbye together.
0: 네, 큐티님들 또 뵙겠습니다.
1: 아, 큐티님들 불러주셨습니다. We leave you with 조동희 캡틴 락 연애시 러브 포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잠시 두게 혼밥당에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金陵十三钗下篇。那个24、25岁的姚姐突然朝英格曼神父跪下来，微微垂头，于是孟淑娟就看到了这个

That was Asiatics with Go.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좀 확신했던 것 중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렸던 경우가 꽤나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민망해지죠? 그래서 뭔가 100%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97%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I mean, like being confident, being sure about yourself, yeah, that's great, but being too confident,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being too confident can get us into trouble sometimes. And that little 3%, maybe I may be wrong, can actually save us from a lot of awkward moments. So yeah, keep your opinions, that's great, but maybe leave the door cracked open just a little bit, okay? So that's what I thought. 뭔가 절대적인 건 없다. 뭔가 100%라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Oh, it reminds me of my friend, actually. I had a friend. We were really close friends since college, and she said that she would never, ever get married. 비혼 선언까지 했어요. 그냥 결혼은 인생에 없다. 막 그렇게 비혼 선언까지 했는데 뭐 제일 먼저 결혼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실버타운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제 친구들이 너 앞으로 절대 뭐안 한다 이런 얘기 하.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막100% 이런 말잘안 하게 됩니다. So let's just leave that 3% open for ourselves, you know, for our uncertain future. All right,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여러분들 오늘 사연과 신청곡 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tuning in our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기다리고 있으면서, let's now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GQ&A MG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So the question that I really wanted to ask you today is What is something you believed that turned out to be wrong? So basically, what'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우리가 100% 확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오해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미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오해. It could be some sort of misconceptions about yourself, about the uncertain future, or maybe about a specific person. You know, maybe you judged about a certain person, but it turned out to be wrong. 뭐 사람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살면서 뭐 어떤 생활 팁 같은 걸 수도 있겠죠.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life hack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wrong.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오늘 나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인가? 나 사실은 이거 완전 오해했잖아요. 싶은 그런 사연들 오늘 받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So, for quite a long time, I thought that I was never supposed to turn on the fan while keeping the door closed when I was sleeping during summer nights.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 공감할 것 같지 않나요? 창문과 문을 닫아둔 채 선풍기를 켜두고 자면 질식한다. 이거 아직까지도 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믿고 있을걸요? 너 어떻게 창문 난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고 자니?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That's actually wrong, right? 이거 완전 미신이죠. 이것도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오해였던 것 같고요. And also, I've been gaslighted for a very, very long time when I was in high school. A lot of teachers and, I don't know, some seniors told me that my life will turn out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I won't be having any hardships once I enter college. 대학교만 들어가면 고생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건 뭐 학원 선생님이건 야, 니들 대학만 들어가면 다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야 지금이 좋은 거야 너 이제 대학교 가고 이때부터가 시작이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대학 가면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뭐 그래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뭐 재미있는 건 잠깐일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고생이 또 시작한다면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So there are a lot of misconceptions, everyone, obviously. 뭐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살면서 오늘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kay? I'm gonna give you guys some time to think about it. Right now,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Eminem featuring Rihanna. Love the way you lie.

0: Hello, good morning, our morning groovers. 오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의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Because I'm feeling good. 상미 모닝 그룹 오셨고, Hello, Benny. Benny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so let's go. I want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Let's go, let's go, morning groovers. Chop, chop, chop, chop. 우리 에릭 모닝 그룹, 오늘도 유쾌한 모닝 그룹 들으면서 텐션 올리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과 둘이 양양으로 휴가 데이트 떠나요. 아드님은 아직도 주무시네요. 오늘 출발 가능하겠죠? 깨워주세요. Of course, it's never too late. It's only like 7:20 in the morning right now. 굉장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뭐 씻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It's not gonna take too much time for him to bathe and get prepared. So wake up! 일어나! 양양 가야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뭐라고요? 제가 로또 당첨됐다고요? 이걸 아드님 옆에서 전화통화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네? 뭐라고요? 카리나 콘서트에 저희 둘이 초대가 됐다고요? 오늘 양양에서? 아, 이런 거안 먹히나요? 아, 아빠 뭐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I mean, he's gotta get up because the weather is gonna be so nice and it's gonna be a nice time together with his dad. 아빠와 또 오붓한 데이트 양양으로 떠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말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Hope you have the best vacation with your son. Nice vacay date, I should call it.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So let me know about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Come to think of it, I believe that I kind of have some misconceptions about food. Yeah, I thought that I wasn't, too thrilled to have some type of food, but then as I grew up, I ended up loving it. I'm pretty sure that you all have this kind of experiences too.
1: 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음식 진짜 맛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성인돼서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뭐 입맛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럴 순 있는데, For me, that's eggplants. I hated it. I just hated the texture. I hated the, flavor. I hated everything about it. I hated how it looked.

생긴 것부터 맛부터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가지가. 네, 요즘에는 가지 있으면 무조건 집어먹거든요. 가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제대로 안 먹어봤던 것 같나? 뭔가 그 맛이 없다라는 어떤 오해가 생겼었어요, 어떤 계기로.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런 음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Don't let me know. It could be about food. It could be about a person.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knowledge. 어떤 뭐 지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니었던 것. Some of the things that you believed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kay, morning creepers, get busy. Let's go. 어머나 세상에 우리 Noah and Ryan's mom long time no see 항상 듣고 계신 건 아시지만 문자 보낼 시간이 없은 바쁜 우리 Noah Ryan mom 오랜만에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Good morning 저희 집에는 식탁 상판이 흰색인데 아침부터 눈에 딱 거슬려서 매직 블럭으로 팍팍 닦더니 역시 덥네요. 그래도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Good morning. Our dining table has a white top and something on it caught my eye this morning, so I scrubbed it hard with a magic eraser. No wonder I'm hot now.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힘을 주고 이러면은 확 더워져요. 이런 여름에는 좀 선선한데 이러다가도 한 10분 걷다 보면 몸에서 열이 확 나는 것처럼 뭐에 신경을 쓰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뭘 고치는데 이게 잘안 돼요. You know, so you would like try to figure out how to fix a certain thing, and if that doesn't work out, you're gonna feel extremely hot. 이런 날씨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짜증지수도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좀잘 닦으셨나요? 또 말끔하게 지우셨으면 또 이제 조금 쉬시면서 조금 아주 조금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you know, relax, sit back and enjoy this a little cooler version of today's weather. Okay?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많이 많이 이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면서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오랜만에 오신 Noah and Ryan's mom. This is with Montgomery, 맞나요? California Dreaming.

하진모닝 그룹어 어서오세요.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Hello to you. Okay, morning givers. Now we're gonna get back to topic. 저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과 너무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I've been wanting to talk about this question with you guys.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Like 100%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h no! 세상에나 내가 믿었던 게 진실이 아니라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내가 오해를 했잖아. 이런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우리 얼짱님. Oh, thank you for sharing this. Okay, I'm gonna read their messages. 이직하고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몇 분들 사이에서 어떤 분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편견이 생겼었는데 겪고 나니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Oh, this is absolutely true. So when I had just started at my new company, I heard some people speaking quite negatively about someone there. So without realizing it, I developed a prejudice against that person. But after getting to know them myself, I found out that they were actually a really nice person. And since then, I have decided not to let other people's opinions influence how I see someone. I know, right? Because sometimes they can be wrong. You have to experience by yourself.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는데, 뭐 겪어봐서 진짜 사실대로 빌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Yeah, that person might turn out to be a villain, but there is also another possibility that that person might not be a villain. So you gotta experience it. 그러니까는 참고 정도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내뿜는다면. You know, just be aware of it. I'm like, okay, thank you for your opinion. Let me just go ahead and experience this person by myself, okay? And then let you know. 그런 거죠. 내가 근데 좀 그런 건 경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야, 있잖아, 저 사람 조심해. 뭐, 저 사람은 좀 약간 사이코야. 저 사람 되게 시끄러워. 막 이런 것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inese Song Morning Giver says, 부모님은 항상 중고등학교 때 조금만 고생하면 대학생 되면 멋지고 예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뻥입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근데 또 저도 저희 애들한테 똑같이 뻥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뻥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자꾸 이렇게 뻥 하시는 거죠? My parents always told me that if I worked hard, through middle and high school, if I studied hard, I would get to meet cool and quite attractive people once I get into college. And it was a lie. So enjoy your love right now. But I'm telling my kids exactly the same thing as well.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가면 옵션은 좀 많아지긴 하잖아요. 막 미팅도 많이 하고 막 소개팅도 하고 동아리에도 하고 이러니까 옵션은 많아지기는 하죠. So yeah, it's true that you get to get a lot of options, but when it comes to meeting someone attractive, ooh. 그건 솔직히 복불복이죠. 그죠? 중학교 때도 막 요즘에는 연애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하고. Like people like they get into relationships since I don't know, like even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근데 애들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고, 막 선생님도 막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 아이들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좀 처음 보는 그게 외모니까, 거기에 직관적으로 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아이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부모 되면은, If I become parents, I don't think I can even dare to talk about relationships to my kids. I can give them some opinions or advices, but will that work? I'm not so sure. 너무 세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공감도 못할 것 같을 뿐더러, 과연 제가, 뭐, 어디 이제 얘기해 줄수 있는 그 위치가 될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꼭, 뭐, 너무 뭐 이상한 막 사람, 막 사기꾼, 막, 뭐 어릴 때 사기꾼이 있을 확률은 높진 않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그냥 약간 놔둘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죠? 어찌됐건 여러분들, parenting is hard. Parenting is really, really difficult. 정말 여러분들, 뭐,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계속 이야기 나눠봅시다.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들. 오해 안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100%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So confess,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Boom! 죄송해요. 침이 자꾸 기도로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the Chainsmokers and Coldplay, Something Just Like This.

All right, I'm back, Morning Groovers. We have a message from 0337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양이 망고 아빠 Morning Groover인데 8년을 함께한 망고가 갑자기 고양이 별로 떠났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거기서는 행복하길 빌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또 어떤 일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셨을까요? 8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함께한 망고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셔서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고 I don't think I can even imagine what you're going through right now. 또 근데 망고도 그동안 우리 망고 아빠 0337 모닝그룹에게 또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그 고양이 별에서는 아프지 않고 우리 망고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저희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Rest in peace, 망고요.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가 I think this is regarding today's question.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이지만 출근 전에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When I was new to the company, I thought everything would work out as long as I had a strong will and kept putting in endless effort. But reality wasn't that simple. I was too naive. There were so many strange systems and workplace practices, as well as people who simply went along with them and even forced them on their subordinates. And now I'm all confused and lost my way to go. Must be tough and hard. I mean, life is always tough. I think it's always hard level. You know, once you experience and overcome certain issue, another issue just comes back to you. So I guess, you know, life itself is pretty hard and tough. But I kind of want to say that you kind of maybe needed that time. Just consider that time as some sort of life practice. And, you know, future is uncertain, but maybe that is the time that you had needed. You needed some energy and your effort to overcome that hardship so that you can finally move on to the next step for your life. 이런 시간이 그냥 필요한가 보다. 뭔가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시간이 아 오케이 나한테는 어떤 연습의 시간인가 보다.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과 애티튜드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쉽진 않겠지만 제가 좀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힘든 일이 있는 만큼 좋은 날이 분명히 오고 그것보다 더 힘들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잘 거기서 튕겨나가서 이제 버텨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그래도 뭔가 그 터널의 끝이 조금씩 조금씩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마냥 100% 평생 힘들 순 없다고 생각해요. I think it's impossible for a person to experience hardship forever. Until like the rest of their lives.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가져보면서 나의 그런 어떤 건강관리, 그 다음에 스트레스관리 이런 것도 좀 잘 해주고 나 자신을 알뜰살뜰 잘 챙겨야겠죠, 여러분들. Do not forget to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morning groovers. That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ife.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도 우리 모두 힘내요. 정말 인생 난이도 너무너무 높지 않나요? 하지만 우린 태어난 이상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눈 부리부리하게 뜨시고 이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가고 한 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ou can send in your answers both in English and Korean.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s well on our K-Talk app. I hope you guys stay tuned.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뭐 잠깐이면 돼요. 잠깐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go to the restroom or go and take a sip of coffee or water because I w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this song. This is Jess Glynn, Hold My Han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And it only took me a few minutes to come back, so welcome back, Morning Goobers! This is another exciting hour. Another hour has started for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oof. I am your host, Summer, and there are many ways for you to listen to Morning Goof. First of all, you can turn your frequency, your radio frequency, of course, to 101.3 if you're in Seoul or the surrounding areas. Also, if you want to listen to our show on our YouTube live stream, just visit our channel, TBS EFM. 또 듣는 와중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신청곡 있으면 생방송인인 만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어때요? 모닝그루브에 듣는 방법 아주아주 아주 쉽죠? So let's go, morning-groovers, get moving! 바쁘게 또 듣고 손가락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모닝그루브입니다. You can't just sit back and listen to morning-groove. 얼마나 참여하면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Morning Goober texted, Good morning입니다. 아들과 병원 가는 길인데요. 초딩 사춘기 아들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대학생이 되면 예쁜 애를 만나는 거 뻥이라는 거요. 초딩도 요즘에는 연애해요. 뻥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I'm on my way to the hospital with my son and my preteen elementary schooler just heard that it's a lie that you will meet pretty girls when you get to college. You know, kids date even in elementary school these days. So please tell him that it's not a lie. 아, 뭐 거짓말은 아니기는 하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만나고 싶어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또 그 예쁜 여자는요. 똑똑한 남자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한 20대까지는요. 20대까지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30대가 넘어가잖아요. 저 썸머 이모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생김과 그다음에 매력. 똑똑함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높아지는 거죠. So yeah, ladies love good-looking guys too, but that lasts until they're in their 20s. But then like as they reach their 30s, like we would look for a person who is good-looking and at the same time who is, you know, really, really diligent and smart. 이게 뭐 똑똑한 게 뭐 박사님 뭐 꼭 이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30대가 돼봐야 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쁜 여자를 무조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Am I biased?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30대가 되면 잘생김 플러스 뭔가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것 같아요. 예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60대까지 예쁜 여자 좋아하신다고요? 60대까지 다 예쁜 여자가 최고라고 하시네. 아 70대까지? 하여튼 이렇게 단순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쁜 여자. It's quite natural. When you see a beautiful lady, you would have to like just look at that lady, look at that person walking by.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근데 뭐 여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you know we're smart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또 굉장히 편협된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막 박보검 막 차은우 아니면은 아무도 안 만나 막 이러다가 이제 30대가 넘어들면은 어떤 그 뭔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ong story short what I'm trying to say is you gotta really study hard, okay? 그러니까 일단 대학 가서 이거를 일단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이제 예쁜 여자들이 이러면서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 같은 예쁜 이모 만나고 싶으면은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학 가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But that is only like the beginning. You know, you cannot be guaranteed 100% to meet someone beautiful once you enter college. Like, that is the start. That is like the beginning process where you have to make real effort.
1: 우리 아드님이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었나 모르겠네.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견일 텐데. 대학교 가서 썸머 이모 아마 생각날 거예요.
0: Please think about me at least for like 1 second once you enter college, okay?
1: Okay, morning viewers. 우리 최 부장님께서 This is for MG Q&A. 제가 예전에 요가나 스쿼시 유산소를 주로 했을 때는 헬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저랑 맞지 않은 운동일 것 같고 헬스장 가도 덤벨 쪽은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홈트 영상 보면서 덤벨로 같이 운동해보고 또 재밌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실내 서핑도 우연한 계기로 배웠지만 운동이라는 게 다 직접 해보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들이랑 요새 피클볼 쳐다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몸짱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운동을 소소히 즐기는 자로서 오늘도 헬스장 오왔어요.
0: I cannot believe this. So you used to hate workouts using dumbbells and going to the gym. You know, you thought that it was like a heavy workout, but now you're like a gym rat. You're a gym lover. You go there every single day from what I know, and you enjoy it. So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or doing any sort of sports activities, you have to experience it to be able to have an opinion about it. Absolutely, I agree with you.
1: 헬스장이 보기엔 되게 재미없어요. And people talk about it. Oh, 헬스 그 재미없는 걸 왜 해?
0: You know, why would you like go inside the gym and then walk on a treadmill? It's so boring.
1: 근데 그 해보고 땀 흘리고 느끼는 그 뿌듯함 이런 거 느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들 보면서 자극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0: When you see people working out really hard at a gym, that kind of makes you like inspired a little bit, doesn't it?
1: 저는 좀 그런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홈트보다는 헬스장 가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Because if you have to work out at home, you have to do everything on your own. You have to be motivated by yourself. You can't really see other people working out.
1: 근데 헬스장이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the thing is that you can

take some mirror selfies. 거울 셀피 탁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하는 나 자신 칭찬해. 막 이러면서 자신감도 뿜뿜해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니까. 네네 저 많이 찍어봤습니다 일스장에서. 예, 효과 있어요. 우리 제니 아빠 2951 Morning Groover 대단히 큰 오해를 했었어요. 어릴 적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살아보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해했던 그 시절 노래인데 가능하다면 신청해봅니다. 페퍼톤스의 Super Fantastic 오늘도 어제보다 1% 더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thought that money was everything, you know, in the past. And once you experience life, you are pretty sure about yourself that money is everything. Oh my god, this is so sad. 참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막 뭔가 막 자라는 새싹 아이들에게 얘야 인생엔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 싫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또 현실을 겪다 보면은 이게 또 공감이 안 되지는 않아가지고 I just hate myself for agreeing with this.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정말 다 가져도 내가 진짜 like I'm a billionaire. 내가 정말 다 가졌는데도 돈을 막 이렇게 막 진짜 숨 쉬듯이 막 버는데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You know, you will still feel that something is missing in life. Like just one little thing. 근데 모든 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벼락을 맞으면 삶이 좀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It makes your life a little easier, but I'm just trying to say that, you know, feeling easy in life, that's not everything. 그러니까 뭔가 편리해지는 건 있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quite different.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Okay, it is time to listen to a song now.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이제 Lyrics Gone Wrong segment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get prepared for that segment, everyone. This song is dedicated to Jenny 아빠, 페퍼톤스의 Super Fantastic.

이상해요, 이상해. 노래 가사가 이상해요.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should I say our special guest of Morning Groove. The lyrics will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 어들께서는요, 그 낭독되고 있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es,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and our special guest will deliver those lyrics in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Your mission, Morning Groovers, is to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song title.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해 주실까요? 우리 모닝그루브의 미친 섭외력 어때요? 요즘 장난 아니죠? Well, today, well, 이건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슈인데 A lady from North Korea, 무려 북한에서 건너오신 The name is 리군이 동무 바구니 팀장님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So, 리군이, 저랑 성이 같네요. 리군이 동무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와, 이제는 이제 하다못해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This is like a global issue, right? You know, somebody from North Korea coming to a English radio show Morning Groov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 이 특별한 출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et's let them read out the lyrics. 안녕하십니까? 리군이 동무 계시나요?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고조 위대하고 위대하신 썸머 동무께서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고조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힘차게 질러보시라오. 고조 내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외치란 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냥 외쳤지만 일 없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조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보시라오. 자, 박자를 맞추시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동무. 동무, 고조 박자가 틀렸다네.

박수! Everybody, big round of applause.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가사 들으셨죠?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atch that phrase while she was reading out the lyrics.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꽤나 북한에서도 좀 핫한 노래였나 봐요. Back in the 90s and the early 2000s,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굉장히 핫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이 뭘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그냥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셨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모닝그룹어들 믿어볼게요. Let's now listen to a song.

You guys are so funny.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북조선 대표 음식 평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북조선에서 훌륭했던 동무들이라고. 오늘의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되셨네요. You've become the main character for today. Yeah, that was not expected. 우리 평양냉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는 냉면 한 접시 하루.

들어갈 신라우? 평양냉면도 북조선의 대표 음식인데 좀 땡기네요. 오늘 따라서 정답 얼마나 또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야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도 남조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이 많더라우. 클론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조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e have a lot of great songs. Cool K-pop, contemporary K-pop, old K-pop, you name it. 아주마주 many many K-pop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 우리 3151 모닝 그룹은 역시 글로벌 방송 모닝 그룹. 이제 노스 코리아 게스트까지 모셨네요. 최고 최고. 여름에 한 번은 듣고 가야 하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Oh yeah, this is kind of like a summer like jam, isn't it? 여름에 듣기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 vibe 우리 같이 함께 즐겨보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노래 나왔을 때저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32년 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this song came out like 32 years ago?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I still remember this song because I was out in 서울대 어린이공원 with my parents when I was obviously a little kid. 근데 그때 클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한테는 어렸을 때 클론이 뭐 지금의 에이티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돌 같은 그런 어쨌든 그룹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And the legend never dies. So yeah, here's to 클론. 클론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So the answer was 쿵따리 샤바라 by 클론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나고 싶죠? Yeah, you wanna carry this vibe, right? 좋아요. Let's see what DJ Ba has for us. DJ Ba, Ba, Ba, Ba, Ba, Ba. Let's get it! Oh yeah! Ah, she has another song from the 90s or the early 2000s. I'm not so sure. But anyways, this is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펭귄킬러님께서 그때 클론은 대만에서는 BTS급이라고 해주셨네요. So back then, clone used to be like almost as BTS level, in Taiwan at least.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맞네. 대만에서 인기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쵸? 이건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알수 있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뭐 우리 K-pop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I mean, if you're foreign listeners, yeah, like these songs, K-pop songs are great, but take a listen to those songs back in like 90s and early 2000s. Like you're gonna be completely addicted. Like I can guarantee that 100%. I know. I told you guys we're not supposed to talk about 100%. You know, we're not supposed to be sure 100%, but this I'm pretty sure. 좋아요. 우리 100% 장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기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거든요.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And of course, our listen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responded, "Maybe I think about that when asking if someone is single." I know, right? But I have a question. How can you tell whether someone is single or married just by their look? Like, do you have your own kind of like standard when it comes to judging that? 이게 기준이 뭘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딱 봐도 그냥 싱글일 것 같다, 유부녀일 것 같다, 뭐 결혼한 사람일 것 같다, 싱글 남일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가면, 결혼 안 하셨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떤 바이브를 풍기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So, a lot of people, when I meet them for the first time, they would assume that I'm not married. And I'm just thinking to myself, how do they know that? Like, where are they getting that vibe from? 뭐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 내가 과연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소리를 들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나이 때문에 그런가? 그냥 아, 요 정도 나이면은 결혼 아직 안 했겠거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o sure. So what is that standard? Anyways, morning groovers, I still have some time to read your messages, so I'm gonna wait for you, nice and patiently. 여러분들의 사연 또 침착하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살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것 뭐예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one of my favorite songs when I used to be in high school.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한 2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덕질 많이 했거든요. This is Beast, Shock.

That was Sister with Loving You. Loving you, Morning Groovers, every single day. And I'm loving you guys more and more. I hope you guys are feeling the same way. 라떼는 말이죠. 여름하면 무조건 시스타였어요. 시스타가 딱 여름에 어울리는 걸그룹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우리 조국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선한 날씨가 반겨주는 good good morning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지개 별로 떠난 망고가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message for 망고. 우리 모닝그룹들 다 역시 이렇게 마음 합쳐가지고 망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I think this is regarding our MG Q&A question.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뭔 살면서 좀 오해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출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혼한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혼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기사를 종종 보고요. My parents are divorced and I used to think that there weren't many other people with divorced parents. But when I talked to close friends and people I met later in life, I realized that there were more than I expected. I also see news about celebrities getting divorced from time to time. I don't know, right? I mean, like, divorce, getting divorced, I haven't experienced it, so maybe I'm not really in the position to say it, but personally, from what I see and hear, I think it's just one of those life decisions that you make to live a better life. 그냥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그냥 인생의 하나의 결정 아닐까요?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We make so many decisions in life, and I think getting divorced is just part of that.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해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셋 모닝그룹어 이제 오셨네. 아 선셋 모닝그룹어 내심 궁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선셋 모닝그룹어.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살면서 오해한 거는 PD가 직접 DJ까지 하면 재미없을 거란 오해? 웬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용녀쌤 한 번 더 소원 부탁한다고. 어머나 세상에 PD가 라디오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재미있고 완벽할 수가. 100% 장담하건데 진짜 재미있어요. 한 번만 들어봐도 아주 그냥 반해버리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Yeah, you might think that if the producer hosts a radio show, it might be boring because she's a producer. She works behind the scene. That's going to be so boring. She's the person that selects the music. 근데 사람이 다 이제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배우가 갑자기 노래를 엄청 잘할 수도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저 몰라요. 절 좀만 더 겪어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get to know me a little better. No, I haven't shown you everything. 아직 100% 보여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저를 좀 더 경험해 주시고 겪어주시길 바라면서 Let's close out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Lady Gaga, The Edge of Glory. This has been Summer Lee. Let's all have a wonderful week together, everyone, and also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